0: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 아멘.
0: 자, 주님의 은혜로 영적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우상,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뭐 정말 어떤 형상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내면의 우상도 참 많거든요.
0: 맞아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면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길 바랍니다.
0: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1: 그럼요.
0: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 아멘.
0: 이를 위해서 우리 또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귀한 선물 챙겨드리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말씀 구절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 네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틈날 때마다 좀 읽고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야심찬 말씀들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 집사님 방송가족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0: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함께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1: 아멘, 아멘. 네, 그리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0: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드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렇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드리는 말씀 씨앗 네 구절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훈과 감동을 한가득 받아 누리시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악이 우리 삶에 은근히라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칩니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오늘 키워드 이제 방송 그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노출이 됐어요.
1: 네. 네,
0: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이제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정 9330 벌써 보내주셨네요.
1: 네, 1178번님
0: 그리고 7821번님께서도 일찌감치 확인하시고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오늘은 우리가 좀 뭔가 단호하고 좀 그 확실하게 이제 끊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의 좀 분명한 좀 선명한 단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이렇게 네. 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네. 결정과 좀 비슷하긴 하는데 약간 네. 다른.
0: 맞아요, 맞아요. 네. 한 글자를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1: 아, 두 번째 말씀.

0: 말씀드릴까요? 네. 단입니다. 단입니다.
1: 단. 네. 뭔가 단호하고 뭔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영부영하지 말자.
0: 네.
1: 확실히 우리는 좀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단을 했죠.
1: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어제였죠. 어제 네. 제가 군대 이야기하면서 좀 다소 흥분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 이야기할 때 네.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 7사단 나왔다. 네. 7사단 출신이다라고 해서 뭐 병장 만기 전역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뭐 제가 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7사당에 경례 구호가 있어요.
0: 아.
1: 경례 구호가 네. 단결이거든요.
0: 네.
1: 단결인데 이 단결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단결을 다 담겨 있어요.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단결이 근데 어쩐 약간 순서를 좀 뒤바꿔 보시면
0: 네.
1: 오늘의 키워드가 됩니다.
0: 네.
1: 단결. 이거를 좀 바꿔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례를 한다면
0: 네.
1: 이렇게 경례를 하면 좋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다 보면
1: 네.
0: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삶의 마음에 이걸 해서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이거 그리고 또 시간의 이거 또
1: 네.
0: 삶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결을 여러분 거꾸로 해보시면 오늘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0: 네.
1: 자, 오늘의 키워드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네, 공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네요.
0: 네.
1: 보이는 라디오를 뭐 많이 보진 않으시지만 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이제 그 유튜브에서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 거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1: 자, 거기서 이제 키워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키워드
0: 오늘의
1: 두 글자 공개해 주시죠.
0: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1: 결단입니다. 결단. 네, 오늘 키워드 결단이니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결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오늘 기도문 다 받으시고 저희가 사실 집사님 저희 기도문을 전해드리는 것은
0: 네.
1: 이것만으로 기도하셔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바쁜 분들께서는 이것만으로 뭐 기도하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
0: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기 힘들 때는 또 이런 기도문 받고 소리내서 또 읽으면서 선포기도 하면 참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기도의 물꼬가 착 트이면서 기도할 내용들이 생각날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니까 보내드리는 기도문이 여러분 기도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다시 한 번요, 집사님.
0: 네, 결단인데요. 제가 이거 한자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1: 네네.
0: 근데 결이 결정할 결에 단이 끈을 단이래요.
1: 아하.
0: 그러니까 끈을 단이라는 게 가위로 이렇게 우리가 뭘 싹둑 자르잖아요.
1: 예.
0: 싹둑 자르면 자른 뒷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결단을 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거죠.
1: 자,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 살짝 나눴는데
0: 네.
1: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라내라.
0: 맞습니다.
1: 잘라내라. 이 단자, 끈을 단자 아니겠습니까? 잘라내면 그 뒤에 또 악을 붙이면 안 됩니다.
0: 네, 오늘의 키워드 받아보시고요. 내 삶에 있어서 결단할 게 어떤 건가? 시간의 결단, 삶의 결단, 그리고 내 마음의 결단을 한 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이 찬양 제가 달리기 할 때. 이 찬양 정말 자주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0: 혹시?
1: 결단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안성진의 결단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했더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방금 들으신 찬양,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성진의 결단이었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 할 때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뭐 운동할 때 들어보시면 힘이 납니다.
0: 정말 힘이 나는 것
1: 네,
0: 같아요. 찬양이.
1: 우리 어떤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약간 다시 한번 지쳐있다가도 속도를 내게 만드는 네. 아름다운 찬양이니까 여러분.
0: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1: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공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1: 네, 결단이고요. 거꾸로 하면 단결. 다시 한번 거꾸로 하면 결단. 그리고 오늘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네 구절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715번님께서 다짐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다짐은 다짐으로 할 걸 그랬어요. 저도 그냥 어떤 키워드 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다짐이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0: 다짐도 좋은데요.
1: 아, 다짐 좋네요.
0: 하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1: 네, 이제 다음번에 제가 네. 한번 다짐을 한번 써보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좀 소개해볼게요. 아, 8943번님께서 너무 귀한 문자, 응원의 문자죠. 네, 기드온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뭐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을 좀 함께 책임져 주실 300분 일시연금 100만 원으로 300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떤 호소죠. 호소하고 또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힘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0675번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씨앗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1: 아,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약속되어 있죠.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떤 과정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나아가다가 우리 삶에 은근히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또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만 오늘도 바라봅니다.
1: 맞아요. 허용하지 말자고요. 오늘 근데 집사님께서 언급했던 것 중에 전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양다리도 주님 앞에선 우상 숭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집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0: 아멘.
1: 맞아요. 아멘.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0: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358번님, 나의 마음에 씨앗에 심어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고, 아, 오늘 3013번님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에게는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이번 한 번쯤이야 하면서 너무 후하게 맞먹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며 말씀 씨앗과 기도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남에게는 어느 정도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1: 네. 네.
0: 우리가 남에게는 엄격한데 스스로에게는 좀 관대하고 좀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바꿔나가는 그런 관성을 조금 바꿔나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4633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내일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들이 더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좋은 방송이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대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된대요.
1: 아, 네. 그렇구나.
0: 우리 좋은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함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예, 극동방송은 생명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단 쭉 이어지면서 1041번님 문자 주셨죠?
1: 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기도하며 결단하고 출근합니다.
0: 자, 이러한 결단이 오늘 하루를 달라지게, 오늘 하루의 풍경을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5776번님도요?
1: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씨앗 주세요. 네.
0: 0360번님 정답 결단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 찬양합니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주님 사랑합니다인 것 같아요.
1: 아.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결단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뭐 아침에는 수영하고 오후에는 골프 치고 항상 이렇게 운동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0: 예.
1: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봉사 부서를 신청을 한 거예요.
0: 예.
1: 근데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맨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봉사했을 때 만남에 축복 주시고 또 말씀에 복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에 동역자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늘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사님의 하나의 결단으로 삶이 바뀐 거죠.
0: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게 주님 사랑합니다였잖아요.
1: 네.
0: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1: 네.
0: 주님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머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 그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네. 사랑합니다.
0: 예, 우리 그 지인분께서 또 집사님과 이제 또 그렇게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2607번님께서 저희 아들도 화천 7사단에서 훈련받고 파주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1: 네.
0: 문자 주셨습니다. 7사단에서 훈련받고 파주로 갈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막 제가 이제 같은 7사단이다 하기엔 좀 조심스러우니까.
1: 아니, 이분께서도 성령님으로 단결, 하나님께만 충성, 결단해봅니다. 또 이렇게
0: 네.
1: 9581번님께서 보내셨네요.
0: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직까지도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1: 오늘의 키워드가 결단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남자는 계속해서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1: 아, 그리고 또 지금
0: 이해해주시면.
1: 6월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0: 네. 국군 장병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 인사 전합니다.
1: 네.
0: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감사하게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0: 예수님과 나 사이의 죄악과 예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끊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0675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오늘 귀한 문자

0: 들이 후반부에 또 많이 왔네요.
1: 그러네요.
0: 3393번님 문자도.
1: 네, 결단 키워드 너무 좋습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0: 7사단 인사가 너무 좋았죠?
1: 네.
0: 아, 이행시
1: 좋았어. 이행시.
0: 결.
1: 네, 결정권이 있습니다.
0: 단.
1: 당신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0: 할렐루야. 자, 3270번님께서 오늘은 꼭 문자 보내리라 결단했더니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1: 아.
0: 남들에게는 쉬운 것이 저에겐 너무 어려웠어요. 성숙한 우리 박은영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활기찬 강 PD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0: 네, 저의 뭐 가문이 바뀌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뭐 전 참고로 근데 저는 장씨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바로 정정해 주셨네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실수했네요, 이렇게.
0: 네. 자, 아무튼, 자, 8105번님. 오늘 우리 박은영 집사님 팬클럽이 많은 것 같네요. 부스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박은영 집사님, 깊이 있는 진행 감사합니다. 마음, 삶, 시간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 제가 고백할게요. 살짝 압박했습니다.
0: 네. 6995번님께서 여호와 엘샤다이 하시면서 매일 극동방송 귀하고 고맙습니다. 용서가 드문 이 세대,
1: 아.
0: 특별히 가족 간의 용서가 드문 이 세대, 특별히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의 결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1: 아, 이 문자 내용도 너무 좋네요.
0: 맞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키워드 알려드리면 오늘의 키워드 결단이고요. 오늘 또 말씀 네 구절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주 뮤지컬 배우예요.
1: 아.
0: 뮤지컬 배우 이충주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1: 자,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사에 요청된 행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소식을 좀 위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놓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
1: 혹시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귀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뭐 아니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집사님 근데 이 시간에 신청 오는 그 모든 문자는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전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샵 9330번으로 아주 소소한 일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 아,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전서구가 있는데.
0: 아, 어디 가셨나요? 네,
1: 비둘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 차원에서
0: 네.
1: 오늘 불참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 남지구 PD의 역할까지 제가 좀 감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또 장 PD님께서 달리시겠군요.
1: 자, 아무튼 오늘 어떻게 원래는 이 시간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드릴까요?
0: 네, 원래는 세 파트로 나뉘죠. 다시 듣기,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시 듣기는 이미 진행된 행사 소식, 그리고 미리 듣기는 예정된 또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랑이 들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진행됩니다.
1: 네, 다시 듣기를 이제 뭐 지난 행사에 대한 소식을 제가 좀 담당해서
0: 네.
1: 좀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리 듣기 이제 예정된 행사 소식은 이제 원래 남지구 PD가 담당해 주시지만 오늘은 제가 담당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뭐 생일도 좋고요,
0: 네.
1: 뭐 결혼 기념일도 좋고 각종 이벤트 이제 아니면 뭐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뭐 저희 아이가 지금 입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입대 예정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런 문자도 보내도 되나요? 뭐 살이 2kg 빠졌어.
1: 그럼요.
0: 축하하고 싶어요. 이런 재미난 것도 보내도
1: 그럼요.
0: 되죠.
1: 뭐 칭찬받고 싶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뭔가 뭐 자랑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뭐 하소연하고 싶다든지 그 어떤 이야기든 괜찮으니까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무슨 듣기부터 시작할까요?
1: 다시 듣기 해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어제였어요.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 뭐 거의 이제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긴 했는데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 코칭 세미나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제 은퇴하신 또 혹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은퇴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가 어제 방송 마치자마자 그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할 정도였고 비단 이제 목사님들만 듣는 게 아니라
0: 네.
1: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도 좋겠지만 성도님들께서 또 목회자님들을 바라보면서 좀 섬기는 데 있어서 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음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그 한바제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 저희가
0: 네.
1: 이제 희망찾기 프로젝트에서도
0: 맞아요.
1: 방문했었죠.
0: 네.
1: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은퇴 이후에 목사님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간증을 통해서 후배 목사님들께 귀한 교훈을 좀 전해주셨어요.
0: 지금 제주도에서 개척교회로
1: 맞아요,
0: 그때
1: 맞아요.
0: 희망 프로젝트에서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은퇴의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박중호 목사님이라고 또 계세요.
0: 박중호 목사님.
1: 박중호 목사님 수원 명성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국제코칭협회의 이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 이후에 대해서 이제 이영환 목사님께서는 좀 우리 목사님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은퇴 이후에 어떤 사역의 방향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남순 소장님이라고
0: 네.
1: 이분은 제 과거에 은행 이사셨어요.
0: 아, 네.
1: 주요 은행 이사셨고요.
0: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증권사의 어떤 본부장까지 역임하신 그분께서 은퇴 이후에 목사님들께서 혹은 은퇴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연금 설계부터 해가지고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이런 네.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와, 뜨거웠습니다.
0: 네, 궁금한데요.
1: 네, 그래서 정말 한 4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0: 네.
1: 네, 그 중에서 정말 6분으로 줄여봤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이 시간 그 생생했던 현장을 짧게나마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뭔 얘기 하려고 하면 이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목회한 이 교회에 대한 미련성을 못 버려서 그 때문에 내 교회라는 의식이 머리는 아닌데 가슴과 몸에는 체감이 돼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은퇴 앞에 놓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은퇴해야 될 테니까 현역에 있는 분들 그때 정말 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건 주님의 교회다. 나는 종으로 쓰임받은 거니까 미련 없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최상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3: 이거 제가 저도 한 10년 고민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10년 고민하다 보니까 은퇴라는 건 뭐냐,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 문제예요. 이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은퇴에 대한 설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평생 복음을 붙잡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하나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갔는데 이제는 오라는데도 없고 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난 뭐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퇴 이후의 코칭은 뭐냐면 이 존재를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쓸모있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예요? 목사님들의 자원이 성경, 말씀, 영성,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붙잡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이런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하고 목사님. 이 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 이후에도 이걸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존재를 다시 세워야 되고 존재를 세웠으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 프로세스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사역의 상을 매칭을 해드리고.
4: 그래서 제가 정의한 은퇴 정의를 읽으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퇴란 수입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은퇴입니다. 다 길게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은퇴는 그냥 들어오는 돈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게 은퇴입니다. 기다려지십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5: 안녕하세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류명렬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 목회 이후 은퇴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이게 은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면 교회가 부담이고 또 목회자도 막막한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교회마다 그런 은퇴가 큰 문제로 다가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은퇴 이후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제 목사님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나눴는데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 시내 전체 이런 그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들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밝게, 그리고 가볍게, 행복하게 우리가 지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 네, 대전 주님의 교회 변동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목회 코칭 세

0: 세미나가 참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아마 이제 은퇴 준비니까 예, 막막한 그 은퇴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회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이런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으면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1: 아,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유백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고민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실례를 들어서 강의해 줘서 아주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알고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남부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조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서 재정과 관련된 또 목회자의 노후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젊은 목사고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고요. 목회자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 전체적인 부분이 교육이 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3: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성시화 직전 회장 김초민 목사입니다. 우리 대전 성시화는 말 그대로 전 시민에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2500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연합하고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세미나를 위시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사회적인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들 이런 것들 개교회가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 대전 성시화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돕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 선교와 연관된 일들 궁금하시면 우리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귀한 행사였습니다. 목회 코칭 세미나.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실제적인 그 도움이 됐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목사님은 성경과 말씀과 영성과 기도와 사랑에 정말 마음을 담고 있는 귀하고 복되신 분이시라고. 네. 좀 하나님께서 은퇴 이후에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4: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제 한번 이제 이것을 다시 여러분께 좀 그 강의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5: 아, 그래요?
4: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좀 여러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5: 네.
4: 그래서 뭐 목회자분들, 나도 좀 한번 들어보고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코칭.
5: 네, 코칭.
4: 코칭이라고. 왜냐면 목회 코칭 세미나였기 때문에.
5: 네.
4: 코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링크를 좀 전해드릴게요.
5: 네.
4: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샵 네. 9330번으로 코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그리고 어제 참석했던 분들 중에 장로님들께서도.
5: 네.
4: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목양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5: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5: 네.
4: 그래서 혹시 이제 평신도이지만 나도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샵 9330번으로 코칭, 네, 코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링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자, 이제 다시 듣기는 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5: 네, 이번에는 미리 듣기죠.
4: 미리 듣기. 자, 미리 듣기도 제가 담당합니다.
5: 바쁩니다, 우리 장 PD님.
4: 근데 미리 듣기는 제 목소리로
5: 네.
4: 이제 뭐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실제로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이제 그 생생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5: 네.
4: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이해

0: 이야기 좀 남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특별한 행사예요. 어떤 기부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뤄 나가는 이제 굿윌 스토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1: 시원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아온 그리스도 이성정 대외협력팀의 비둘기 신동훈입니다.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 선물 받고 보관만 하는 생활용품,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전이 있으신가요? 그릴스토어는 이런 물건들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립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릴스토어 유성점에서는 한은문교회 청장년 주관으로 교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기증 하나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소중한 일터가 되고 또 환경을 살리는 자원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릴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증은 단순한 물건 나눔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 의류, 생활용품, 가방, 신발, 도서, 소형 가전 등을 가까운 그리스도 유성점, 준산점에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문 수거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구 유성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캠페인 진행을 원하시면 042-825-91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유성점 대외협력팀의 비둘기 신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일문교회 청장년, 네, CM 주관으로 미랄재단 소속 구딜스토어 유성점 그리고 이제 서구죠 둔산점에서 이제 한일문교회와 함께 이제 기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물품 기증은 이제 쓰던 깨끗한 가전 고장난 것을 그냥 뭐 주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깨끗한 가전 작동이 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서라든지 아니면 입었던 옷들 그때 뭐 버리는 옷이 아니라 입었는데 깨끗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든지 뭐 신발, 의류 뭐 이런 물품들을 기증받아서 구딜스토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스토어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2: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고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저도 집에서 안 입는 옷이라든지 또 선물 받았는데 또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0: 네네네.
2: 일단 깨끗하고 그래도 또 좋은 것들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0: 네.
2: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비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윤찬님 042-825-9191번 이렇게
0: 네.
2: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 샵9330번 광장이라고 또 보내주셔도 이거 받아올 수 있죠.
0: 그럼요.
2: 네.
0: 광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정리된 그 어떤 그 게시판 내용을
2: 네.
0: 여러분께서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혹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장, 네, 광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주바라기 선교회 소식이에요. 주바라기
2: 네.
0: 선교회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라는 주제로 2026년 주바라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 대학 선교 비전 캠프가 열리는데 기간은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2: 네.
0: 그래서 뭐 그러니까 23일부터 15일까지 뭐 거의 한 뭐 20일 가까이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0: 장소는 이제 총신대학교. 근데 용인에 있는 총신 대학원입니다.
1: 대학원.
0: 그리고 한남대학교 대전은 한남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접수가 이제 접수 기간이 있어요. 접수 기간이 조금 이제 그 7월까지는 안 가고 좀 빨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청소년 캠프 강사진이 엄청나요.
1: 아, 정말 대단하신데요.
0: 안호성 목사님, 저희 방송 같이 하고 있지만 안호성 목사님과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
1: 네.
0: 그리고 정말 재밌고 감동도 가득한 강은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강사님들이 포진되어 있고, 박찬미 자매님도 나오시네요. 네, 찬양 사역자, 박찬미, 야. 송경민 목사님과, 네. 지미선, 우리 사역자님과 임선주 사역자님, 그리고 이제 만나교회의 만나워십이라든지, 다양한, 유은성 전도사님, 지선! 네. 너무 많네요.
1: 근데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맞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바라기 선교회로 문의하시거나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면 샵 9330번 광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광장이 이제 중간 허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광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또 이제 대전 CCC 소식입니다.
1: 네.
0: 대전 CCC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날짜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 누구나 희망하시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전 등록 마감일이 7월 31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선착순 300명이네요.
0: 네, 네. 그래서 금방 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그리고 달빛마을의 김상진 찬양 사역자님을 모셔서 귀한 간증과 또 찬양 또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대전 CCC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입니다.
0: 네, 부스 체험도 진행되고 또 레크레이션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차게 하루 8월 8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CCC이기 때문에 아 CCC 소속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소년과 청년 다음 세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 여러분께서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인가요?
0: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에서 또 DFC 1318 청소년 캠프가 진행된다고 해요.
1: 오늘은 청소년 행사 소식이 많네요.
0: 근데 이게 사전 등록을 좀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접수 기간이. 그래서 제 일시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CCC 수련회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제 3일부터 5일까지 수련회 일정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자재 선교회 DFC 1318 청소년 캠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 진행과 또 교사를 위한 강의와 또 교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도 뭐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박군호 목사님, 또 김재준 대표님께서 또 브라이언 킴도 함께 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한 찬양팀들도 함께해서 은혜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광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가지 소식 다시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9330번 광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제야
1: 숨 좀 쉬시죠.
0: 이제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함께 듣기 시간입니다. 이제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1: 네.
0: 하나하나 저희가 또 소중하게 여러분이 전해주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9358번님 먼저 소개할까요? 샬롬 대전 영락교회 6월 6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0: 내일이요? 내일.
1: 와,
0: 네.
1: 은혜와 화합과 사랑이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할렐루야! 6월 6일.
1: 날씨도 너무 좋고요.
0: 맞습니다.
1: 정말 기대됩니다.
0: 전교인 체육대회.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6995번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0: 입니다.
1: 아멘.
0: 하시면서 귀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바다 풍경이 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지금 태안에서 문자를 주셨다고. 와, 멋집니다.
1: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하늘 봤더니 구름이 정말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야,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주셨네요.
0: 저기 저 먼 바다까지 환히 보이는 거 보니까 오늘 정말 청명한 날씨.
1: 아, 이런 네. 곳에서 우리 사랑의 뜰 하늘 들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0: 아, 할렐루야.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3026번님.
1: 네, 대전극동방송에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입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건강하게 군생활 보내길 기도합니다.
0: 아, 3026번님께서 지금 그 수료식이 예정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
1: 가족인지.
0: 네, 가족인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군생활 잘 보내고 수료식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3538번님 블레싱 기도에 참석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네, 블레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나 뭐 시간, 장소는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733번님 문자 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극동방송 들으면서 공주에서 아산으로 교육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은혜의 찬양으로 입 밖에 소리내서 시작하여 아이 등교하는 길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또 늘 가던 길인데요. 오늘은 내비가 다른 길로 안내하더라고요.
0: 아이고요. 네.
1: 저도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가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동화 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한 곳들과 푸른 하늘과 초록초록한 예쁜 풍경을 보게 해주시니 드라이브를 참 좋아하는 저에게 가면서 즐기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0: 네.
1: 도착지까지 무사히 안내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저도 마음먹은 성경 필사와 그 외 등등 꼭 실천해야겠다는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0: 이 낯선 길 갈 때만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은혜의 감사와 이 간증을 남겨주신다는 것은
1: 네.
0: 마음밭이 얼마나 좋으신지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그 낯선 것이 그 우리에게 주는 그 풍경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설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생각하지도 못한 예쁜 장면을 보면 더 감동이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네. 만물을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너무 익숙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낯선 곳에 가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분의 문자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5733번님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삶이 감사 같아요.
0: 맞아요.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동이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 그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최했던 그 목회 코칭
1: 네,
0: 세미나
1: 코칭.
0: 이제 그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십사 코칭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0: 코칭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가면서 봐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장 신청도 많네요. 은퇴 관련 특강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911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고요. 저희는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26번님.
1: 네, 큰아들 수료식이에요.
0: 아까 이제 논산훈련소 수료식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드님 수료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드님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전역할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0: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좀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키워드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 많네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결단.
0: 결단이죠. 아,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전 극동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 기도원 용사.
0: 그렇습니다. 앞서서 잠시 여러분께 언급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좀 동참해 주십사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 그 소식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1: 300명을 찾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네, 대장극동방송의 전파가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2027년에도 막힘없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길을 닦아주시고 또 동행해주시고 동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기도원의 300용사 동참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전극동방송과의 어깨동무를 결단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함 주시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상황이 안 되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많은 이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키워드가 결단이잖아요.
1: 네, 결단. 네,
0: 마음에 결단해서 네,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네, 오늘 그런 도장을 찍는 네. 그런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무엔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사랑했더란 묵상노트.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다. 어린 시절 그분의 친정 아버님은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다. 하지만 40대 갑작스럽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달라진 환경에 힘든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된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성악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입시에 도움을 주는 천사와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헌신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고백한다. 그 결과 권사님은 종교음악과 성악 전공을 하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그리고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한다. 권사님은 온전히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신실한 예배자, 기도자, 찬양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나 또한 권사님의 마음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며 살아가고 싶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0: 어메이징 클래식.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그 선율을 잠잠히 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우리의 교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또 한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충남대학교 겸임 교수이시고요. 또한 국내에서 몇 없는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최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2: 네, 잘 지내셨습니다.
1: 이제 스튜디오가 익숙해지셔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 오시면 문 열고 이런 것도 잘 못하시거든요. 네, 너무 이제 쉽게 이제 드나드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가족이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무튼 오늘도 귀한 네. 곡을 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일단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또 귀한 곡을 선곡해 주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설명도 안 드리잖아요, 집사님.
0: 네, 그렇죠.
1: 하지만 이 정도는 저희가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곡을 선정하신 네. 어떤 배경과 이유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 오늘 딱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음악의 처음과 끝이 굉장히 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좀 강하고 거칠게 시작을 하다가 예. 이렇게 마지막에는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을 곱게 세우는 이런 평안함이 좀 다가온다고 네. 할까요? 한번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쵸.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2: 아. 2절도 어떻게 좀 아.
1: 2절 뭐죠? 2절이 뭐였지?
2: 네, 오늘 그런 평안함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1: 그래요? 감상의 방향이 벌써 좀 결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 근데 교수님께서 평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1: 어떤 구절일까요? 네.
0: 양심의 평안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 클래식 이 시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거친 파도. 아이, 죄송합니다. 양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어떤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선정해 오신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감상과 감동을 담아서 제목을 이제 은혜의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집사님?
0: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본인의 색깔만 나타내면 됩니다. 정답이 네. 없고요. 대신 은혜를 좀 넣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자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문자 주셔서 선물 당첨에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오늘 6월 5일 방송에 추천해 드리는 클래식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야,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멘 하고 뭐 브라보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야. 와, 멋진 또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클래식곡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내시기 시작했는데 일단 굉장히 이거는 뭔가 다양한 감동과 이제 마음이 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선뜻 아, 이 제목라고 생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제목을 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박은영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저도 뭐 PD님이 어려워하셨는데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0: 아, 그러지 마시고. 네.
1: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0: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아, 또 약간 좀 다양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궁금한데요. 아,
0: 좀 평소에 네.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네. 편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1: 들려주세요.
0: 일단은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항해자

0: 라는 곡이 있잖아요. 항해자가 원래 굉장히 거친 어떤 그 주나를 놓지 마소서 하면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쨌든 주님께서 이 키를 잡아주셔서 우리가 잘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의 찬양이라면 이제 그 시와 그림의 앨범에서 5집인가 하면 다른 앨범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온 곡이 꿈의 바다라는 곡이거든요.
1: 꿈의 바다.
0: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해자, 막 주나를 놓지 마소서 하면서 막 그런 그 곡이었는데 관점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1: 아.
0: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꿈의 바다. 너와 너 나와 함께 꿈의 바다로 가자.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 뭐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바다의 어떤 거친 풍랑도 모습도 바뀌게 되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떠오르면서 근데 제목은 영 좀 네, 그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제목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1: 기네요 제목이.
2: 참 기네요.
0: 제목을 줄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1: 네.
0: 아까 막 큰 산을 마주한 거예요. 큰 산이 있으니까 야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1: 교수님 근데 우리가 뮤지컬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PD님
0: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2: 원매쇼 하시는
0: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딱 이제 주님 께서 우리를 잡아서 이제 하늘을 딱 올려주시니까
1: 네.
0: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큰 산이 아니라 그 평지였던
1: 아하.
0: 거예요.
1: 네,
0: 그런 느낌.
1: 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롭게 제목 생각하셔서 제목 넣으셔서 또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아, 오늘 우리 최유 교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듣다가 약간 좀 외면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좀 듣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1: 저는요, 영광이라는 제목을 넣었는데요.
0: 영광.
1: 이, 음악을 듣는데 요즘에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건 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치열함이었어요.
0: 아.
1: 치열함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의 권리라든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치열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표대였거든요. 하나의 네.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0: 복음이었죠.
1: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결국은 그렇지만 영광의 자리로 갔잖아요.
0: 아, 네.
1: 그런 것처럼 이 클래식 곡을 듣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치열함과 또 한 가지 목표를 달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곡이었어요.
0: 아, 우리 교수님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네. 저와 좀 다르시는데. 네.
1: 자유니까.
2: 감동입니다.
0: 그것도,
2: 자유니까.
0: 그것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여러분만의 제목, 네, 샵9330번, 우물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곡 하나 준비했어요. 김수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제목들 소개해드릴게요.

0: 네,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연주 찬양, 네, 김수아 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어메이징 클래식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메이징 클래식, 저희가 앞서서 이제 최유미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을 듣고,
1: 네.
0: 이제 그 뒤에 이제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제 얼른 소개하고, 우리 최유미 교수님의 또 귀한 이제 해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제목이 오늘은 특별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 7180번님께서 문자 주셨죠.
1: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소집 나팔 소리 어딘지. 네.
0: 뭔가 하나님께서 군대 소집 나팔 소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라고 또 급히 좀 정정해 주셨고요. 자, 4595번님께서는 모세의 기적, 홍해를 건너 환호성과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고 모세의 기적 또 문자 주셨고. 507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압도되는 파워풀이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어깨에 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잠잠히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할렐루야.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이었죠. 이 곡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 또 제목에 담아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좀 교수님께서 예상하셨던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네.
2: 네, 우리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의 이 정말 수준이 날로날로.
0: 아, 그래요?
2: 네, 네, 굉장히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따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0: 네.
2: 이 곡이 작곡된 이런 배경과,
0: 네. 네,
2: 어느 정도.
0: 그래요?
2: 네, 이런 의도들이 아주 비슷한 글들이 보입니다.
0: 사랑의 뜰 아닙니다.
2: 네. 네.
0: 자, 0306번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이 생각이 났어요. 잠잠하다가 7일째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에 기뻐하며 신나하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와, 이 부분이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네.
1: 이렇게
0: 제목을 정해봅니다. 아, 5073번님.
1: 네, 또.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으렴.
0: 자, 3013번님도요?
1: 네, 은혜와 감사의 승전보. 와, 감격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0: 3538번님.
1: 은혜로 여호와 니시.
0: 승리의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3966번님께서 오늘 고민만 하던 중에,
1: 아유.
0: 기도원 안내 받고,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울음으로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서 기도원 300용사 신청하고 입금 저 완료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은혜롭게 보내겠습니다라고 또 귀한 헌신 또 결단을 해주시고 또 신청까지 해주시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4595번님, 폭풍을 지나 은혜의 바다로. 네. 이건 약간 아까 제가 항해자와 이제 꿈의 바다 얘기한 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036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주님이 이끄시는 교양 악단이라고 하고 싶어요. 때론 강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0: 야.
1: 주님의 연주 속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0: 야, 주님이 이끄시는 교향악단.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죠? 대단하신데요. 자, 그 휴대전화 홈 화면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3003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지금 제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 정말로 주님의 포근한 품이 생각나는 곡인데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걷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네.
0: 와, 멋진 고백입니다.
1: 아멘, 아멘.
0: 자, 이 중에서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세 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방송 마치고 개별적으로

0: 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고, 딱 기억에 남는 정말 이 제목 너무 좋았다 하는 하나의 제목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께 선물 당첨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좋을까요? 교수님.
1: 저는 이 4595번님.
0: 아,
2: 폭풍을 지나 은혜의 바다로 축하합니다.
0: 자, 폭풍을 지나 은혜의 바다로, 네, 4595번님 당첨 선물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 더 선정해서 방송 마치고 또 당첨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이제 드디어 여쭤봅니다. 아까 들었던, 저희가 이제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두 번이나 들었던 이 곡의 제목, 그리고 그 안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네. 아,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6월달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맘때쯤이면 아,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런 평안한 하루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0: 맞아요.
1: 항상 익숙한 거리, 평범한 일상,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조차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 희생과 또 헌신 위에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6월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함께 들어보신 곡은 바로 핀란드의 음악이에요. 핀란드. 네, 핀란드의 작곡가 네. 장 시벨리오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0: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1: 네,
0: 합니다.
1: 음악 교과서에도 예. 소개되어 있는 그런 작곡가인데요. 예, 예. 제목은 바로 핀란디아.
0: 네. 굉장히 애국심이 있는 그런 곡인가요?
1: 맞아요. 아. 맞아요, 피디님. 네. 아. 바로 이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1899년에 발표된 이런 교향 시 작품입니다. 그 음악을 작곡할 때 보통 작곡가가 자기 나라의 이런 정체성을 살리고자 어떤 자기 나라의 언어, 민요 아니면 뭐 어떠한 뭐 전설 뭐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좀 음악에 담아서 작곡하는 이런 경향들을 민족주의 음악이라고 해요.
2: 아.
1: 민족주의 음악. 네. 이런 대표적인 민족주의 음악의 작곡가가 바로 이 장 시벨리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금강의 사르리였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1: 맞아요.
0: 아, 그래요?
1: 역시.
0: 네. 다행입니다.
2: 칭찬받고 있습니다.
1: 핀란드는요, 이 당시에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나 뭐 문화적인 자유들도 굉장히 이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 시벨리오스가 이런 핀란드의 언론의 자유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핀란디아예요.
0: 네.
1: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러시아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검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핀란디아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하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0: 와.
1: 그런 스토리가.
0: 금지곡이었군요.
1: 네. 그런 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이 핀란드 사람들의 이런 자유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딱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음악의 시작이 굉장히 강하고
0: 맞아요. 이게 쿵쾅쾅쾅쾅쾅
1: 나팔 소리가 들리고 네. 막 거친 부분이 나오죠.
0: 네.
1: 그러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씩 음악이 열리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찬란하고 뭔가 넓은 이런 찬가 같은 선율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핀란디아의 그런 찬가 선율이에요. 그래서 이 선율은 나중에 요즘에도 따로 노래로도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널리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핀란드의 정신을 이런 좀 상징하는 그런 선율처럼 인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참 이 선율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단지 뭔가 승리의 기쁨? 아니면 이렇게 뭐 눈물의 슬픔 이런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이 숱한 시간을 지내면서도 끝내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평안,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이런 삶의 소중함,
0: 숭고한 정신이 느껴지네요.
1: 네, 네.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평안을 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전쟁이 없고 일상이 이어지고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는 일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 오늘만큼은 이 평안의 무게를 좀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경 말씀에서도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이 바로 서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핀란디아라는 곡이 바로 이 평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무겁고 흔들리지만 결국 마침내 한 줄기의 창가처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이런 선율로 나아가는

0: 마치 지금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손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오늘 이 곡은 단지 한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한 음악을 넘어서 우리가 좀 지켜야 할 평안과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이런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 중에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 위에 놓여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익숙한 하루, 평안함,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더 책임감 있는 이런 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야,
2: 아멘.
1: 굉장히 마음 숙연해지면서.
2: 네, 정말 은혜네요.
1: 6월에 너무 딱 맞는 이 곡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2: 네, 정말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일상에 감사를 하는 하루하루 되겠습니다.
1: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당연한 그 무언가들, 그리고 뭐 평안도 그렇고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나큰 선물이고.
2: 맞아요.
1: 그리고 감사 제목이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뭐 사실 매일매일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짧게나마 기억하고 맞아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우리 교수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지금까지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선곡해 주셨거든요. 선곡의 어떤 노하우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한번 이거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0: 기준이랄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은
1: 네.
0: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 예.
0: 저도 항상 이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예. 뭐 다 누구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떠한 뭐 다양한 감정들이라든지 또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음악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과 항상 소통하고 교감했을 때
1: 내가 혼자 연주한다 하더라도
0: 그럼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1: 그런 마음으로
0: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1: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0: 맞아요.
1: 바람으로
0: 네.
1: 선곡하고 또 그 시기시기마다 그 어떤 시기적 특징을 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0: 감사합니다.
1: 제가 여쭤봤습니다.
2: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상이 기적이고 또 일상이 네. 감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봅니다.
2: 네.
1: 어메이징 클래식. 아, 어메이징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제목 그대로 어메이징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어메이징 클래식의 공식 선생님이시죠. 피아니스트 최유미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아주 절묘한 선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지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 네, 오늘의 키워드 말씀드립니다. 결단입니다. 정말 삶의 결단, 시간의 결단, 내면의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네, 네 구절 오늘도 네. 여러분께서 틈틈이 꺼내 읽어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저희 대전극동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 네.
1: 그 문자가 정말 대전극동방송 모든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1: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2: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월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종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0: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인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찡얼거리는 소리.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뭐 보채는 뭐 아이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데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그랬어요. 하나도 아니고 셋 다. 세 명씩 막 아이들이 집에서 막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면 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강아지를 사달라고. 강아지 몇 년째 칭얼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주 전에 강아지를 샀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제 누가 칭얼거려요? 그놈의 강아지가 칭얼거려요. 놀아달라고 칭얼거리죠. 밥 먹여달라고 칭얼거리죠. 와, 그래서 이제는 강아지가 찡얼거리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젠 누가 찡얼거려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누가 찡얼거려요? 제가 찡얼거려요.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에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모세가 그러한 가운데 한 복판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찡얼거리고 있어요. 만나만 주니까,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외에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기는 구경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다들 찡얼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 불평이,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이제 모세의 불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리얼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짜증나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0: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15절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 모세가 말하죠.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모세의 말을 요약하자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리고 17절 속에서 이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모세를 어떻게 찾아와 주십니까? 17절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죠.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들었니? 그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지. 그 정도 능력은 나에게 있지. 하면서 그의 필요를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광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비웃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거나 의지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현재 내 상황은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광야는 불평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는 광야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입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 남아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믿음의 열매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7-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학의 설립정신보장과 내년 평양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이사 비율 확대 조항이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하성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는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획일적 교육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장들은 오는 10월 정기총회 이후 평양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부활절 예배 헌금 1억 원을 쪽방촌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전액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기용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단 창립 120주년은 영적, 물적 자산을 총망라해 도약해야 할 거룩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이 결합한 디지털 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 7일 신앙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서울신학대를 비롯한 지방신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신학 언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비결을 담은 팀 라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 뉴 에디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소와 달리 성경은 완고한 기질의 벽을 깨고 새롭게 피어난 베드로의 역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 복음주의 저술가 팀 라헤이 목사의 대표작 성령과 기질은 인간의 성향을 네 가지 기본 기질로 분석하며 기질의 잣대를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33년이 넘는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와 두려움 같은 정서적 문제의 가장 안전한 처방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며 사탄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게 해 우리 영혼을 짓누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인간의 모든 천성적인 약점을 이길 하늘의 자원이라고 재현했습니다. 저자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친절히 흐르는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책에 수록된 기질 테스트를 활용해 새로운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위기시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한신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복합위기현실 속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0: 지배 권력의 체제 유지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평화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양정호 교수는 마르틴 루터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남 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위치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168차 사역의 일환으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33대 김주선 목사의 이임과 제34대 서동호 목사의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서동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사장의 자리는 앞에 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섬김의 자리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신임 임원진과 학교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강수미입니다. FEBC.
1: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FEBC 신앙칼럼.
1: 한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한참을 찾다가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0: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보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넘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푸르름이 짙어진 산과들이 아주 묵직하게 보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하시는 분께 사정이 있어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희입니다. 겨울의 기다림을 견디고 아주 여린 듯한 연두빛 색깔이 물과 바람과 빛을 쐬면서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아침이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넉넉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이런 넉넉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어려움들을 견뎌낸 시간만큼이나, 아니 견뎌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오실 하나님, 그분의 행하시며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지 못해서 마음 조아리며 기다리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참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들 많으시죠.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면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 통화를 직접 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찬양, 많은 은혜들 받으셨죠? 소망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은 유료문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직접 통화로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입니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목사님.
0: 오늘도 소망의 기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려고 이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우리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나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우리가 질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섭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부모 품으로 달려가듯이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어떡하냐, 힘들다, 큰일 났다,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그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0: 깊이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이 도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요, 큰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연과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목사님께서 먼저 간절히 해 주시고 우리 기도 사연 보내신 것들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사연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날이 찾아오는데 주님, 우리가 한숨 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6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6월 한 달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더 깊이 사랑하는 아멘. 한 달,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선출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정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연합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아멘.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 사연 보내신 분들 함께 기도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아들이 군에 입대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논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합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남은 군생활 건강하고 바르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군 입대한 우리 아드님을 네.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0: 아마 어머니신 것 같은데 아마 네.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많이 우시고 또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남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나아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데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좋은 선임들과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 사람으로서도 더 성숙해지고 신앙인으로서도 더 성숙해지는 군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항상 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들이 군생활 내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흔적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3026번님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군생활 가운데 훨씬 성숙해서 나올 그 아드님이실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93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전 영락교회에서 내일 6월 6일이네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화합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날씨와 모든 환경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 체육대회니까 네. 많은 것들 준비하고 또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마 예민하게 깨어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즐거운 시간일 거고요.
0: 맞습니다. 교회의 축제인데 이날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나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전 영락교회 6월 6일 내일입니다. 전교회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사랑하지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화합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고나 다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체육대회가 잘 진행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화학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믿지 않았던 자들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아버지 주께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기쁨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복되고 풍성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진 것 많은 고향 친구 우리 유광주님, 유미숙님 부부, 명선인의 최은인의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단단한 마음 열어주셔서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구원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분 가족을 부부를 보면서
0: 네.
1: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친구분 특히나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는
0: 네.
1: 기도 제목이시네요.
0: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광준 유미숙 부부 이 가족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열차 승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해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3923번님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친구 부부를 위해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한 그것도 친구 부부를 위해서 믿음 얻게 해달라고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0: 네.
1: 끝까지 믿음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정말 저희 방송국에도 같이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85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3일 전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현재 약물 치료 중인데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증을 가라앉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571번님 아마 남편 분이신 것 같습니다.

0: 같아요.
1: 네.
0: 간절한 기도 제목이시네요.
1: 그러네요. 아마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또 아픈 상황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환난인 것 같아요. 예, 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내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72번에 사랑하는 아내분이 아버지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폐염증이 예, 있다고 하는데 현재 약물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염증이 가라앉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오니 모든 통증과 염증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돼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흔적을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참 그 문제로 인해서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정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회복으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02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파 선교사 가족 윤성란 장로입니다. 발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했는데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교사가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발 무지 외반증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마 어려우셨을 텐데 염증이 생겼네요. 수술 후에.
1: 괴사까지 되셔서 네.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마음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윤성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에 생긴 그 염증 그리고 괴사된 그 모든 부위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술이 잘 진행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들과 또 함께 돕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장로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건강해진 아버지 이 발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의 시간이 지금까지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바 쓰시기를 바랄게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가을에 아내 집사님께서 추장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1: 아이고.
0: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홀로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또 손녀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보기에 마음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1: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넉넉히 이겨지고 돌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고 예비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이기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손녀를 키워 주셔야 하는 또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에게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아들을 향한 그리고 손녀를 향한 아버지 정말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족이 사랑으로 간끈하게 아멘. 아버지 묶여져서 아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아멘.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가을에 아내를 떠나보내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겠지만 주변의 분들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시라 믿습니다. 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올케 언니가 망상장애 조울증이 있어서 사모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머물기가 어려워서 현재 지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원망의 말, 죽고 싶다는 말만 하면서 오빠 목회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자녀 양육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 치료 거부하고 약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사모님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요청을 보내주셨어요. 올케 언니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하시고 망상장애와 조울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가족분들의 도움도 아주 필요할 네. 거고
0: 목사님이 목회를 감당하시기에도 네.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상장애 조울증으로 누구보다 힘든 사모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또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그 자녀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하다가 지치고 또 힘들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었기에 이런 어려움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한 것은 주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질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서 또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마음과 또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마음들을 주님 바꾸어 주셔서 하루 속히 아버지 육적인 치료와 또 영적인 치료를 함께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사모님의 회복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0: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우리 망상장애나 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입에 원망의 말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참 자주 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거를 감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면 주변의 분들이 참 힘이 들어요. 그냥 네. 환자로서의 말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격려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고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2: 맞아요.
1: 감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니까 설득하려고 하고 네. 아니라고
2: 아프다고 생각해 주셔야
1: 네,
2: 됩니다.
1: 맞아요.
2: 우리가 육체가 아픈 분들은 아유 아파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픈 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1: 네,
2: 됩니다.
1: 네.
2: 왜 그래가 아니라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때에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여주셨으니까 함께 응원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301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한 지인 언니 박영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언니의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언니가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한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제 언니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한 분이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으시겠어요.
2: 네. 참 그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와 또 희생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3013번의 이 기도가 이 전도한 지인 이 박영란 성도님을 정말로 주의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영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아파서 병간호하다가 하나님 오랫동안 또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영혼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믿음 또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희생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1: 아멘.
2: 아버지 정말로 그의 바램대로 그의 원대로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 이 박영란 성도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1: 아멘.
2: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박영란 언니분이 친정아버지가 수천하시고 또 병간호로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더 가까이에서 더 큰 위로로 다가간다면 그 마음 더욱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16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수술이라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집에서 혼자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 참 잘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2: 네.
1: 이럴 때는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2: 맞습니다.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더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위암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큰 아버지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염려를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아버지 잘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그대로 역사에서 아버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없이

0: 문제없이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감사함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에게 어떤 걱정, 염려가 몰려오면 이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떨쳐버려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단을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섰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1670번님 오늘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되뇌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9936번님의 응답받으신 감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소망의 기도 정말 고맙습니다. 딸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두고 기도 요청드렸는데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어요. 단지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수치가 나서 1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프신 분들 모두 깨끗이 나오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이분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해드린 분이에요. 네, 9936번님.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문제가 어려움이 환난이 있는 분들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면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시고 감사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다음은 597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기도 요청드립니다. 한경의 성도님, 뇌수술 3번, 위암수술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고 지금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 중이십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때 만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또 예배에 나와서 빛 되시고 밝음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시네요.
0: 네, 제가 이분 사연을 듣는데 예전에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갔는데 하반신 불구 판정을 받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때에 그 어머니께서 신학생이었던 아들과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선명한 흔적을 주셔서 감사해.
1: 아.
0: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경의 성도님이 뇌수술 3번, 위암 수술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금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 중인, 어떻게 보면 아,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은혜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지켜주신 흔적들이 인생 속에, 이 육체 속에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이곳저곳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무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뇌 수술도, 또 위암 수술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들을 주시는지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흔적들이 그의 육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좋게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0: 때문에 밝은 미소로 하나님 예배 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내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은혜로 변함없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891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이문웅님, 믿음 성숙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19년 전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는데 3년 전부터 전립선 암 수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네요. 85세입니다. 치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십니다.
0: 85세이시면 항암 치료를 견디기가 참 어려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많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세 된 아버지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를 붙들어주시면 아멘.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믿음 갖고 있는 아버지가 더욱더 이때에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늦은 나이에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이문웅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1891번님 날마다 아빠 손 꼭 잡아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아주 간절함과 뜨겁게 기도해 주신 분은 대전 산성침례교회 박영규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우리 소망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0: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힘찬 걸음 걸으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메가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앙생활의 유무에 따라 삶의 어려움이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형통하고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이민 생활의 고위직을 버리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사명이 형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장애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속에 주시는 장애물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셨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장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끌고 오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2차는 에스라가 또한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율법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성벽과 그런 것들을 중수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차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외세 침략을 막을 만한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미션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에스라 시기에 성벽 중수가 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그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질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루흠을 설득해서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요. 그 탄원서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은 성벽까지 중수하고 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왕이 듣기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짓고 있던 성벽을 다 무너뜨리라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그것을 중수하려고 해요. 문제가 뭐냐?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고 한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 내린 명령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왕이 그것을 돕지 않으면 재원이나 비자나 혹은 주변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극복해 갔을까요? 서두에도 밝혔듯이 하나님의 사명에는 항상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바꾸어서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1절에는 그때가 기스르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스르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11월쯤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아주 요직입니다. 단지 술을 담당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술을 통해서 암살당한 일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사람을 세우는 아주 굉장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요직이었죠. 그것이 1장의 기스루월에 받아들였는데 오늘 2장 1절에는 니사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니사논은 3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네 달이 지금 흘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들은 나라가 127도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특별히 추위가 덜한 곳에 별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산궁입니다. 지금 기스루월 11월부터 3월까지가 정확하게 겨울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수산궁에 갈 때부터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명시한 것이죠. 네 달이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1월에 왕이 그곳에 부임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직을 갖고 2장 1절 기스루월 3월에 그 별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하는데 그때 왕에게 오늘 부탁을 해서 어떤 허락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장이지만 네 달이 걸렸어요. 왕이 오고 떠날 때까지의 겨울 기간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왕 측근이 되고 그리고 왕에게 무언가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네 달 동안에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을 때 한 계절이 지날 만큼 길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이때다라고 한다 한들 그것이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네 달 동안에 왕이 그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임의로 시간을 정해버릴 때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때다 할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미리 그것이 오르니까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해버릴 때 그때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든지 수월해요.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이하응이죠. 전주이시잖아요. 왕가니까. 그런데 전주이시 이하응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안동김 씨가 아주 세도를 펼칠 때였습니다. 왕족들을 하나하나 죽여갔어요. 그러니까 이하응이라는 분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남봉꾼 흉내를 냈습니다. 상갓집,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갓집에 가면 일부러 아주 남봉꾼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별명이 상갓집 개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될 때까지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베드로는 성전에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한 명 한 명 개인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때가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의 능력입니다. 다윗 왕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왕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왕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 광야의 생활을 겪습니다. 피렌체에 가시면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가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의 큰 석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얼굴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 다윗의 눈을 보면 특별해요. 하트 모양으로 눈동자가 돼 있어요. 왜 하트로 만들었느냐? 하트가 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0: 만큼 열정적으로 아주 용사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석상이라고 합니다. 용사였고 마음이 뜨거웠고 막 일을 하고 골리앗도 이길 만한 능력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왕의 때로 주지 않았습니다. 13년 후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때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포함해서 그 사람을 빚어서 가장 적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아직 타이밍이 안 왔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40세의 모세의 뜻과 80세에 사용받을 때 모세의 뜻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 때는 타이밍이 나쁜 타이밍이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만약 40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 넘게 원망을 하고 반항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 누나였던 미리암까지 반항했을 때 아마 40세 모세였다면 피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80세 모세는 온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화를 낼 때도 참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함할 때를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모세가 혈기왕성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그 대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나서 네 달 동안에 항상 말할 수 있었지만 참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술을 따르라는 그 업무에만, 직무에만 열심히 성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하나님의 때 만나야만 일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금식하고 간구하고 주야로 기도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수산궁이라고요. 왕의 겨울 별장. 근데 이 수산궁은 느헤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의 겨울 별장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겠다 신앙을 지켰던 기도의 용사 다니엘도 수산궁에 있었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와서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 왕후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이라는 장소는 단순한 왕궁을 넘어서 기도의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전통을 지금 느헤미야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은 3.1운동 할 때죠. 4월이니까 3.1운동 직후에 그 사람들 주축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그때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당을 말하고 국회의원들을 말하겠죠. 29명이 계셨는데 그중에 11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상해의 한인교회가 1914년, 5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성도가 한 200명 넘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죠. 하와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탕수수 농장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갈 때 몇 명이 가냐면 752명이 가요. 752명 중에서 180명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시기에 동시대에 하와이 그리스도교 연합 감리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는 항상
1: 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수산궁에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논에 또 물을 대주는 게 이제 본물을 터서 논에 길, 물길을 터주는 게 본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양수기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논주인이 어느 방향에 보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쪽 논에 가기도 하고 저쪽 논에 가기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은 그 보의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주냐 저렇게 터주냐에 따라서 왕의 마음이 이리 가냐 저리 가냐가 결정된다. 인간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보를 어느 방향으로 터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암살할 수도 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위험한 사인입니다. 얘가 딴 마음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왕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왕의 보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주느냐에 따라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의 길을 터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하고 소원을 말해요. 어떤 소원이냐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좀 해달라. 왕의 술 마끈 관원장은 고위직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고국으로 가서 총독이 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을 택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부탁을 해요. 6절에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왕만 있었으면 조금 더 딱딱했을 텐데 왕후가 마침 아내가 옆에 있어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묻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언제 갔다 언제 올래? 느헤미야를 아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왕이 물어봤어요. 그래? 너 어떻게 가야 되고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 수 있어?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우물쭈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없던 일로 해 라고 했거나 내일 말씀드릴게요 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허락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에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고국에서 총독이 돼서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높이는 2.5m, 길이는 3.5km의 성벽을 중수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 두세 달 걸릴 겁니다. 왕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달라. 127도라는 큰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왜 가냐? 왕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이때마다 그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비자, 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달라고 말하고 8절에 왕의 살림관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가서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나라에서 아삽이라는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아마 제목이 얼마만큼 들지하니 백향목 얼마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군대와 인력과 조서와 비례자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조서를 내려서 반대한 그 왕이

0: 결국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중국을 처음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그 당시 이제 바람으로 가는 배예요. 타고 중국에 거의 갔는데 배가 암초에 걸렸대요. 선장과 선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암초를 벗어날 길이 없더래요. 그 선장이 궁여지책으로 쪽배를 타고 가까운 땅으로 그냥 갑시다. 이 배는 파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못 가게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나서 함께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크리스찬을 찾았습니다. 네 명이 더 있더래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에게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선장한테 이제 돛을 내리십시오.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선장이 말하길 바람은 안 부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선장이 돛을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암초를 벗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중국에서 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큰 사명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길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혜물을 터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들,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준비들을 완벽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단도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 이루실 뜻을 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카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교향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작품에 특별히 그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그레이트는 단순히 위대하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슈베르트가 평소에 존경했던 베토벤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슈베르트가 썼던 작은 편성의 작품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레이트라는 제목을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평소에 다른 교향곡보다 굉장히 편성과 규모가 크고 또 주제선율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많은 평론가들 또 지휘자들이 낭만주의 교향곡의 출발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의 3악장은 굉장히 힘찬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하이든을 뛰어넘어 베토벤이 3악장의 스케르초를 넣어서 교향곡의 틀을 만들어냈는데요. 슈베르트도 그러한 스케르초 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또 슈베르트만의 스케르초 악장의 특징이 바로 이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슈베르트 하면 가곡의 왕답게 기악 작품에서도 선율의 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도 아주 그 슈베르트다운 아름다운 선율의 미를 느끼면서도 또 그 선율이 반복되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서 이 작품을 이루는 것이 또 좋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의 3악장 미하엘 하라츠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스윗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 스윗은 바흐가 붙인 제목은 아니라고 하죠. 후대 사람들이 이 작품이 마치 프랑스 춤곡 양식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 스윗이라는 제목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총 6개의 모음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모음곡의 알라망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훈멜의 트럼펫 콘첼토 3악장 론도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스위트 5번 가운데 알라망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0: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 항공이에요. 델타 항공.
3: 델타 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네.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년.
3: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2: 한 800명 넘게.
3: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2: 네.
3: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3: 예.
2: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3: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2: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교도소도 가고.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2: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3: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2: 네.
3: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2: 저희는 이제
3: 큐바도 갔다 오고.
2: 쿠바, 그 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3: 자비량으로.
2: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3: 그렇게, 네.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2: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3: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2: 어디를?
3: 단체.
2: 저희는 그냥 우리 그

0: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와.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네.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0: 교도소 사역.
2: 아.
0: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 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0: 그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1: 그럼 또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1: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2: 네.
0: 네.
2: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멘. 예.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1: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0: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1: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2: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0: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드인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네.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0: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1: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0: 미국 예, 간 지가?
1: 네.
0: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항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0: 예. 그런데 이 이선우 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1: 네.
0: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1: 네, 네, 네.
0: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1: 네.
0: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1: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0: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1: 네.
0: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1: 네, 네.
0: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1: 네.
0: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1: 네.
0: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1: 그러니까요. 너무
0: 많이
1: 비싸서.
0: 올랐죠?
1: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0: 줄었죠?
1: 못 오셨어요.
0: 예.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1: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0: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1: 네.
0: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1: 한인의 날. 예, 예, 예.
0: 그럼
1: 예.
0: 그때 1년에 한 번씩.
1: 1년에 한 번씩.
0: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1: 그렇죠.
0: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0: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맨드는.
1: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0: 아니 한복을 알려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1: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0: 그런데 전시를 하고
1: 예 전시를 합니다.
0: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1: 네.
2: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1: 그렇죠.
2: 날 것 같네요. 어때요?
1: 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0: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네. 이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절을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네.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0: 네,
1: 있군요.
0: 네,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2: 네.
1: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아니,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극동방송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 앱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2: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1: 될까요? 델타에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2: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1: 연락이 되는군요.
2: 네.
1: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2: 네,
1: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2: 아, 맞죠. 예. 네.
1: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을 하긴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2: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3: 아멘.
1: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2: 아멘.
3: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2: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2: 아, 네.
1: 예, 처음이에요.
2: 네.
1: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2: 네.
1: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알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 네.
1: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알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2: 아유, 언제든지요.
1: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2: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1: 네.
2: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1: 그럼
2: 제 전화번호.
1: 전화번호를 예. 극동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2: 네.
1: 줘도 돼요?
2: 아유, 그럼요. 예.
1: 좋은 사람들한테.
2: 아유, 그러면.
1: 알아요. 그래.
2: 아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1: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2: 예,
1: 가야
2: 그게
1: 되니까
2: 아주 힘들어요.
1: 복잡하더라고. 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2: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0: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2: 네.
0: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고지 두 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두 개씩 달려있는 촉고지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두 개 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두 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 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은 밑받침 4개를 조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5개 만들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조조하여 궤의 네 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했고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속죄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7장 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끼 은혜 두끼 두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글을 읽고 있죠. 예, 뉴스를 읽고 댓글을 읽고 문자와 SNS를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읽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재밌는 걸 이 글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읽어라가 아니라 묵상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번 스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죠.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게 들리는 이유. 어쩌면 성경을 펼치는 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자, 놀라운 거는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고요. 문제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발견하고 막막한 순간에도 다시 걸어갈 힘을 줍니다. 자, 오늘 이 하루도 이 오후를 보내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쁘게 보내고 계시겠지만 단 몇 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6월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벌써 6월하고도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도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한 달 봤을라나 한 달도 못 가고 좀 멈췄을라나 그렇게 멈춰있는 그 성경 읽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두시의 기쁨에서는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참 이분 바쁜데 바쁘신 분인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또 하시려고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두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죠. 뉴스의 말, 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정보는 많아졌는데 정작 영혼을 붙드는 그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깜깜한 길에서 필요한 거는요, 멀리까지 비춰주는 거대한 조명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일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삶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게 가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해법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조성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레전하우스의 조성현 대표, 조성현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은 사실 뭐 성경을 뭐 누구보다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죠?
1: 예.
0: 네. 그리고 또 그 성경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또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계신데.
1: 예.
0: 청취자를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하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예, 저는 주일교회를 담임하고 성경통독 전문기관인 레제나하우스를 인도하고 있는 조상현 말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 목사님과 함께 오늘 저희가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책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시대의 목사님.
1: 예.
0: 이 성경 읽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왜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1: 예. 아주 오래 전에 중세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아마 암흑 시대라는 별칭도 있었는데, 요즘은 현대 시대죠. 그 현 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하는데. 성경을 못 읽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중세 시대를 방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럼 목사님, 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제가 괜히 좀 찔리는데. 예, 꾸준히 읽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1: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실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길 수 있듯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영적인 근력이라는데, 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기가 생기고,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인 생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0: 와, 목사님 뭐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것 같은데.
1: 예.
0: 그 목사님 그 사역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뭐 보신 정도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어서 누굴, 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뭐 간단한 뭐 간증이나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뭐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0: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낫더라. 아, 그럼 정말 간증거리죠. 근데 이제 감기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간증 측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대한 변화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 사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진짜 놀라운 것은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 발생을 잘 안 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증 가치가 있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작은 변화거든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거냐면 늘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TV를 많이 보고 뭐 8시 뉴스도 보고 9시 뉴스도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변한 건 아닌데 자기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8시 뉴스, 9시 뉴스 중에서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만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오프라인 세미나였었는데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자기 아는 교인이니까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우스운 얘기의 정도의 사례밖에 안 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어떤 변화냐면 야, 이게 삶 속에서 전혀 이렇게 미동치 않았던 자기의 삶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읽기의 간증은 큰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자매들이 회복이 되고 상태가 좋아지고 성격이 활발해지고 어떤 분은 다혈질의 성격인데 차분해지고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 또는 생활의 변화 다양한 건데 제가 가장 많이 본 거는 사소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성경 읽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 제가 먼저 체험하고 싶어서 이 방송 마치자마자 성경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예. 이렇게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아 그래 오늘 한번 읽어보자. 아 내일까지도 돼요. 그런데 우리 또 한국,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작심 3일 이게 3일을 못 가잖아요. 이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0: 네, 성경은 사람들이 다 읽고 싶어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뭐냐면 읽기 싫은 분 괜찮은데 읽기 싫은 사람들은 뭐 읽기 싫으니까 못 읽는 거죠. 지속할 수도 없고. 근데 읽고 싶은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건 참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불편하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역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성경을 읽고자 결심하고 그것이 중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기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학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의 핵심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기록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이 성경을 하루 이틀 읽는 게 아니라 일주일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고 또 1년이 네. 지나도 계속해서 읽고 싶은 게 성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자, 오늘 레제나우스 대표 또 말통 목사님 우리 조상현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듣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참 쉽지가 않죠. 예, 하루 이틀은 읽었는데, 연초에는 읽었는데, 또 이 중반쯤으로 가니까 또 성경을 포기한 지 오래되셨죠. 네, 그런 여러분들께 저희가 조금 해법을 드리고자 오늘 이 귀한 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목사님.
1: 예.
0: 네. 성경 읽기,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 성경 읽으면은 뭐 어느 정도 지식도 이제 쌓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인격적인 책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책이 아니고 인격적인 책이고 하늘의 정보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과도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의 정말 핵심은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에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0: 네.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에 업데이트하는 거다.
1: 네.
0: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 그 바쁜 현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성경 읽기를 좀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그 팁을 좀 알려주세요.
1: 예, 습관이 되려면은 이제 루틴이 필요하고, 루틴이 뭐, 이런 거죠. 어떤 회사원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아침을 먹고, 점심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또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뭐 자기 할 일 좀 하지만은 뭐 또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면은 이 밥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간식도 먹고 뭐 야식도 먹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루틴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루틴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거의 비슷할지

0: 정도로 그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루틴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모든 신앙인은 대부분 이런 루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런 루틴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분은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점심때가 되면 또 성경을 읽고 저녁때 되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거나 습관화되어 있거나 루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은 왜 그렇게 먹냐? 루틴처럼,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거는 그렇게 먹어야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자기의 목숨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루틴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함의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왜 간절한지. 그 자신이 영적으로 주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좋은데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뭐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것은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운동을 하게 만들거나 의사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습관은 생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일은요 절대 루틴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 루틴이 생기지 않는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찔리네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0: 예.
1: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레위기나
0: 그렇죠.
1: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0: 에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하지 말아야죠.
1: 아, 그래요?
0: 정동담이고요.
1: 네.
0: 성경은 레위기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도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갈 때까지 성경의 그 껍데기에 있는 표지 안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면 사실은 다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방불합니다. 뭐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물속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죽지 않은 뭐 홍해 사건이라든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며칠하게 내려와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기도 하고 그 내용이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장통을 쏘면 사람이 날아갔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내용이 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다 무협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1: 네.
0: 그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잘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2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사실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안 되지, 의학적으로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도 안 되지. 그거를 사람들은 특히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만

0: 되는 것이고 믿으려고 기록한 것이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읽어야만이 굉장히 접근할성이 좋고 호소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네.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죠. 원래 어려운 네. 책인 거예요.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이게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믿게 예. 하려고 만든 책이다. 그러니까
0: 맞죠. 예.
1: 믿을 수 예. 없는 사실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0: 예.
1: 아이고,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0: 예.
1: 이제 이쯤 되면 뭐 성경을 이제 그 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이 네.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0: 그렇죠. 요새 뭐 그 쇼츠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뭐 엄청 많이 보죠.
1: 네. 예. 그런데도 이 그 활자 성경 읽는 게 뭐 그 뭐 우리 삶에 좀 큰 힘이 되고 어떤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0: 네. 그 뭐 활자가
1: 네.
0: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을 공급받는 힘이 있어요.
1: 아멘.
0: 성경을 펼치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성경을 은혜로 믿게 되면 그것으로 살게 되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1: 아멘.
0: 그 활자에 활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네. 목사님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고 아직 네. 모르시는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네,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 읽기가 우울감이나 불안, 뭐 관계 문제 이런 뭐 삶의 실제 어려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성경의 역사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실제로 좋은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우리 팀 중에 있어서 무림구시에도 보내가지고 또 출연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목사님의 얘기를 저희가 듣기 전에도 많이 다른 데서 들어보셨겠지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저희 극동방송에서 하는 이제 무린 곳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 찬양 하나 더 듣고 목사님과 함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읽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어떤 결단과 또 삶의 변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레전드하우스 조성현 대표님, 네, 말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예.
0: 자, 그럼 다음 세대 청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예.
0: 이 다음 세대나 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 기성세대, 가정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1: 예,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게 사실 가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뭐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잘 때나 길 갈 때나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하게 거기에게 내 자녀에게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거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커서 이제 청소년,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죠. 왜냐하면 집은 매일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는 단위가 주단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니까 주단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의 인터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으면 상품까지 주고 또 성경 읽기를 권장을 해요. 뭐 일독하게 되면 뭐 하다못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장려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뭔가 거기에 그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보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이 많이 못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유익하고 목회자가 또는 교회가 이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과는 너무 저조한 거예요. 완독률이 뭐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교인이 뭐 50%가 1년 일독한다. 그러면 그게 완독률이 50%인데 아마 전체가 다 읽기를 시작하는데 전체 중에서 일독을 하는 사람이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독률이 50% 미만 적은 데는 뭐 10% 뭐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죠. 이거는 조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뭐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차, 뭐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차가 막 엉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알아가지고 차를 조절해서 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만 해갖고는 안 되고 차량 봉사팀이 필요해가지고 안내를 해야 돼요.

0: 조직적으로 차 하나가 들어오는데도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예찬팀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려면 팀 움직이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 누가 그냥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찬양팀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찬송가 부르면 다 따라서 부르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찬양에 찬양팀을 만들어요. 막 그 키보드도 사주고 막 그다음에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막 사람을 세우고 뭐 사례도 주고 이러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찬양팀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도팀을 또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전도하십시오 하면 되는데도 전도 폭발팀을 만들고 엄청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읽기도 개인의 신앙이 엄청 중요한 거를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전략이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팀이라는 거를 만들면 엄청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레제나우스가 하는 가장 좋은 선교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 통독팀을 만들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고 지금 서산의 새빛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우리 팀이 가가지고 거기에 리더들을 몇 명을 뽑아서 그 교회에 성경 통독팀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경 안 읽는 교회가 아니죠. 읽고 있었죠. 근데 잘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니까 성경 읽는 게 지금 점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은 교회는 성경 통독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요 제13회 예. 레전하우스 말통축제.
0: 예.
1: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가면 네.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방법들 좋은 방법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0: 여기는 예. 이제 그런 구체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1: 네.
0: 성경 읽기를 이제 보급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1: 네.
0: 레전하우스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를 보고 성경 읽는 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말통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개설을 해서
1: 예.
0: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어떤 예. 본문을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사례 발표 같은 게 있으면 사례 발표, 그 성경 읽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
1: 예.
0: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거기 오시게 되면 이제 성경 통독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리더들이 그런 설명들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게 13회인데, 어디에서 예. 언제 열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0: 예. 6월 15일 월요일 날, 청주 나무숲교회에서,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서 뭐, 점심도 우리가 제공하고,
1: 예.
0: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 예, 무료로 진행된 집회고요, 그렇죠?
0: 예, 무료로 진행되는데 이제 신청서는 이제 카톡 링크 같은 걸 보내주면 거기다 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예. 신청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청취자들께서는 혹시나 이제 13회 레전하우스 말통축제 신청하실 분들이 계시면 말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말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말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거고요. 그곳에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네. 이런 게 열려서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뭐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0: 예, 성경 통독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제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통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고 또는 일반인들은 성경 읽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거기 동기부여나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1: 네.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오셔도 좋다.
0: 예.
1: 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단톡에서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예. 오면은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말 그대로 이게 축제예요. 그렇죠?
0: 예예.
1: 네, 성경 읽기의 그 기쁨.

0: 이름을 아실 수 있는 제13회 레제나우스 말통축제. 일정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목사님.
1: 네, 6월 15일 청주 나무숲교회입니다.
0: 네, 6월 15일 청주 나무숲교회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1: 네, 오후 4시까지.
0: 오후 4시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말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10번 참고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0: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
1: 예.
0: 성경을 굳이 내가 이해할 필요 없고 내가 믿을 수 있게 믿기 원하는 마음에 쓰여진 책이니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가 많이 와닿네요 목사님.
1: 예.
0: 네, 이제까지 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예. 큰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목사님?
1: 그럼요. 그거는 왜냐하면 수학 공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이 주는 정말 큰 유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정말 감사하고요. 6월 15일 날 우리 지역 오시면 그때도 뵙겠습니다. 목사님.
1: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또 이 말통 축제에 함께 하실 분들 자 지금 말통이라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으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성경을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께 추첨 통해서 또 목사님의 저서를 좀 선물로 좀 드리길 원하신대요. 이 책도 언제 또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 뭐 극동방송의 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예, 성경의 무림곳을 찾아서 잘 아시죠. 여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말통축제 함께 하실 분들은 자 말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렇게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조상현 목사님의 이 저서를 선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우물정 9330번으로 말통이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그 교회 지에 예배당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갔는데요. 한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무섭거든요. 다시 저 막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조용히 그 여성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시면서 아 기도를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 저기 어젯밤 그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죠. 그분께는 그냥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올려드리시죠.

신승희 목소리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 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제가 막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일러 바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든 웃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1대1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꼭 1대1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무도 없는 공간 아니어도 좋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1대1로 본인의 방법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이번 주 거의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날씨가 참 좋고요. 지금 아주 밝은 날씨, 맑은 날씨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듣고 계실지 금요일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방송입니다. 자, 전국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극동방송 어플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나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유 라디오 듣기 힘들어 이런 분들에게 이 어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끼라 들으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새끼라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익산 4605 화성 마도 출첵 0490 의정부 배송하며 출석 2682 남대문 8236 양평 9507

6089 수원. 최영성님 고맙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오랜만에 태준이 유준이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응? 태준이 3학년 되니까 학원 스케줄로 새끼라 듣기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응? 1학년보다 3학년 되니까 바빠? 태준이 바빠 바빠. 네. 8103번님, 우리 할머니였던지 어머니였던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쪽에 있는 가람인데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날씨 맑아요. 엄마와 함께 9564 전주 날씨 좋다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서울 가산동 오이도 출석 7679번님, 안산 물류캠프 2층 바람 선선 0490번님, 배 가수원에서 봉지 싸면서 듣고 있다고. 와, 어느 지역에서 배를. 4988번님, 광명 하안동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구름이 주님 재림하실 것 같다고요. 526번님, 저기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자 청주 날씨 좋다고요. 청주. 또 화성 송산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5932번님, 대전, 그렇죠. 대전 날씨 너무 좋다고. 우리 끝번호가 54개시네. 5555번. 야,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충북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청주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충주중계소가 시험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충주, 청주 말고요. 그래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탁 송출되고 있어요. 104.7, 청주도 104.7이에요. 주파수가 같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에도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도 영혼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산에서 오랜 우리 애청자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북가좌동에서 말씀을 쓰면서 강원도 철원 우리 부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8848번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우리 6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우리 철원 부부 고맙습니다. 파주 날씨 굿! 자, 대전 어제 소나기 오더니 오늘 구름도 예쁘고 너무 시원하다고 9398번님도 천안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자, 마곡 이대서울병원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향기로운 나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터널 지나고 있는 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0995번님,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늘 크게 틀어놓고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으로 큰 위로받고 계신다고. 자, 1624번, 저는 중3인데요 체험학습 쓰고 기차 타고 남원 할머니 생신 파티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물 주세요. 끝에다가 우리 중삼 아저씨가 선물 줄까요? 아저씨가 선물 줄 테니까 전도 그 대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라고 딱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야 우리 1624번 중삼 남원에 우리 할머니 생신 근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어서 힘든 거야.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응원해 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면 선물 보내줄게요. 여기는 부산. 저도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는 충남 합덕이요. 더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시간 오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0778번님. 크, 군포 날씨 대박 좋습니다. 9760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날씨가 좋다고. 청주 중계소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부가 있고요. 충주에 중계소가 생겨서 청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충주도 충주는 이제 시험 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104.7로 충청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새끼라 듣고 은혜받고 계시는 7898번님. 부산, 아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새끼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통화했어요. 2개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갈 수 있는 방법 찾았다고. 563번님. 아, 4월에 통화한 분.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게 되면 또 알려주십시오. 부업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991번님 처음 오셨고 충남 금산인데 충북 충주 산책 산척에서 택배 배송 중 산골짜기까지 잘 들린다고. 4467번님 자 여기저기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Down at the cross 영어 버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병원에서 들어서 이제 눈물이 수족꼭지가 됐어요.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달라고 우리 1463번님 파이팅입니다. 청주 방송 잘 된다니 감사해요. 6075번님 마산 창원 바람 살랑살랑. 0075번님 2151번님 부천 계시고요. 충주 어머님 뵈러 간다고 8004번 또 대전 친정언니가 방학 중인데 언젠가 극동방송 통해 교회를 다시 간다는 소식 전하길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 2784번님의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삶이 주님께로 열려라 에바다.

0: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창원은 살짝 덥다고 우리 7110번님 그 다음에 정읍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아, 금쪽같은 금요일 우리 3312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혹시 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듣고 있든지 뭐 오늘 처음 듣고 있든지 우연히 들었든지 누구 소개로 들었든지 지금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요. 나는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아, 막 갑자기 마음이 찔끔찔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지금 보내보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샵 누르시고 1069번으로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은 듣고 있다.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맨날 전화 연결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분 있죠?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내가 1년 쉬고 있다 교회 1년 방학 이렇게 5년 방학 아니 나 무교다 종교 없어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 문자에 샵 1069번으로 방학 두 글자 교회 방학입니다 학교 방학 말고 아니면 10년 방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방학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리려고요. 왔어요. 아, 반가운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3286번님 전화합니다, 제가.
1: 모두 행복해.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스피디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시죠?
1: 네네.
0: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옆에 혹시 지금 정차 가능한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천천히 안전하게 정차를 해주세요.
1: 다른 도로에 정차했습니다.
0: 오, 빠르게 정차하셨네요.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신데요, 지금?
1: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0: 일산이세요? 어디 네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아, 집에 가다가.
0: 네.
1: 예, 제가 항상 이거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0: 예. 네.
1: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0: 아, 들은 지는 얼마나 네. 되셨는데요?
1: 아, 좀 됐어요. 제가 그 교회는 안 나가도
0: 예.
1: 원래 옛날에 다녔어가지고
0: 예.
1: 예, 제 주위에 친한 동료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안 나가도 방송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듣고 있었습니다.
0: 친한 동료가 알려줬군요. 극동방송을.
1: 네네.
0: 지금 그럼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1: 아니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0: 쉬는 날이어서
1: 네, 네 잠깐 일 보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0: 네 지금 방학이라고 보냈는데 몇 년 네. 방학이신 거예요 교회?
1: 너무 오랜 방학이어서 이거 보내기도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0: 저희는 그 네. 알잖아요. 뭐 방학이 길어가지고 민망하고 네, 그럴 네. 거 없이 저희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하잖아요.
1: 네? 아. 조금 보내기가 예. 미안하긴 했는데 예,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항상 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0: 해서.
1: 예예.
0: 예.
1: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60년 방학까지도 받아봤거든요. 50년 방학.
0: 네.
1: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0: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몇 년 방학이신데?
0: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한 번씩 가고 이런 거 말고는 간헐적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1: 네네.
0: 예. 20년은 된 것 같아요.
1: 20년 정도?
0: 네네네.
1: 극동방송 이제 소개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세 개라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나 봐요?
0: 제일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네, 이 시간에 네. 퇴근 시간인가 봐요.
0: 항상 쉬는 날이고, 뭐, 예. 운전을 좀 할 때 항상 듣게 되면 이 세 개라 이 지금 예. 나오는 방송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3286번님. 주인공입니다, 오늘.
0: 아, 감사합니다.
1: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0: 네네네.
1: 오늘은 3286번님을 위한 방송이네요.
0: 응? 아, 감사해요.
1: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었어요. 콕 선택하고, 3286번님 네. 이제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남들 통화하는 것만 들었는데,
0: 네.
1: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3286번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아,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0: 응?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좀 제 애가 좀, 그 핑계일 수 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네. 애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1: 여기 전화통화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네. 시작할 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아요.
0: 아, 진짜 핑계일 것 같아요.
1: 네, 네. 다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이제 그 네. 핑계를 한번 넘는 거죠. 결단 한번 하는 겁니다. 결단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아, 뭐 여러 가지 막
1: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연어로만에서 연어포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예, 주얼리 할게요.
1: 주얼리, 알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 이 방송을 소개해준 그 동료는 네. 교회를 다니시고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0: 아, 그분은 너무 지금, 한상희님이라고.
1: 한상희?
0: 예, 그분이 저를, 예, 그, 저기,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예. 못 다니면 마음이라도, 예. 선교 있잖아요. 예, 그,
1: 헌금이요?
0: 그것도 하라고. 예.
1: 전파 선교사.
0: 아, 전파 선교사. 네.
1: 그것도
0: 네네네.
1: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0: 예,
1: 혹시?
0: 하가 예 하고 있습니다.
1: 아, 완전 우리 한상희님이 예, 정말 네네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듣게도
0: 아,
1: 하고.
0: 그분은 뭐 계속 틀어놔요.
1: 그러니까 예. 전파 선교사까지. 네, 자, 우리 한상희님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네. 상희님.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네. 이 시간에 자 네. 결단의 기도 저랑 함께 드리시죠. 결단의
0: 네,
1: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0: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0: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1: 나의

0: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0: 교회에서
1: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3286번님.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3286번님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집 근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0: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상희님이 집 근처에 사시나요?
1: 아니, 그분은 인천이에요.
0: 인천이세요? 혹시 네.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1: 예, 네, 저도 제 주위는 다 교회를 믿고 있어서 네, 가까운 또 친구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분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네. 그 교회를 네.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집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좋고 이번 주에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 예? 새끼손가락 걸어야 네, 되는데. 그러면 20년에서 더 길어집니다. 예. 결단해야 돼요. 금방 기도했잖아요. 예.
1: 네네.
0: 이번 주에 꼭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이제 우리 핑계 끝. 네. 핑계 끝이고. 네.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네, 저 혼자 가요.
0: 그래요. 아, 네, 예. 네네네. 뭐 결단하셔서 항상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네네. 주에는 제가 꼭 일산에 네. 있는 어떤 교회 잘 갔다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3286번님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인생 찬양이 네. 어떤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1: 그러니까
0: 인생
1: 찬양은 여기서 계속 그 노래 나오는데
0: 네.
1: 따라는 하는데 제가 제목을
0: 모르면 그 한 살짝 불러주세요 중간에.
1: 아니 그러니까 그
0: 가사만 얘기해 주세요. 가사만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1: 아 갑자기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듣고는 있는데 지금 네. 갑자기 말씀하니까
0: 가사만 살짝 모르겠어요. 무슨 가사? 아니면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곡 중에.
1: 머릿속이 하얘져요.
0: 근데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예.
1: 네. 여기서 그냥 지금 그냥 나오는 찬송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제가 네, 선곡해 주세요. 네.
0: 알고 싶긴 한데 제가 네네. 이 찬양으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곡이에요.
1: 죽게
0: 가까이. 네. 우리 3286번님이 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1: 네.
0: 본인이 본인을 움직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네. 예배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네. 기다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죽게 가까이 새 이모들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1절만 찬양 듣고 2절은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딸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엄마하고는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은수님 맞나요?
0: 네.
1: 엄마가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0: 맞아요.
1: 여기 극동방송인데요. 저는 김인수 PD라고 하고.
0: 네네.
1: 계시는 곳이 광주라면서요?
0: 네.
1: 이은수님. 그쵸?
0: 네네.
1: 어머니 성함이 박애란 어머님. 맞죠?
0: 네.
1: 예,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0: 네.
1: 엄마하고 확인했어요. 극동방송 네. 아세요?
0: 들어는 봤어요.
1: 엄마 네. 얘기로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1: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응?
0: 네.
1: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0: 아, 네.
1: 지금 이제 청년?
0: 아, 네네.
1: 대학 졸업한 청년?
0: 네.
1: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신데 딸 이렇게 딱 사연을 보내서 제가 이제 당첨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0: 아, 네.
1: 선물 주려고 전화했어요.
0: 네.
1: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고르는 건가요?
1: 네, 여기서 고르면 돼요.
0: 그 주얼리는 뭐예요?
1: 주얼리가 이제 문자 쿠폰 가면 본인이 물건 고르면 돼요.
0: 네.
1: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그런 거.
0: 아.
1: 그걸로 고를까요?
0: 네.
1: 주얼리. 우리 엄마 덕분에 선물 받게 됐는데.
0: 네.
1: 엄마도 하나 드려야죠.
0: 네.
1: 엄마는 뭐 드릴까요?
0: 엄마도 주얼리요.
1: 엄마도 주얼리. 예.
0: 네.
1: 엄마도 주얼리 좋아하나 봐요.
0: 네.
1: 엄마가 무슨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0: 모르겠어요.
1: 극동방송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요.
0: 네.
1: 그게 힌트인데. 예?
0: 네? 교회 다니라고?
1: 10년 쉬고 있는데 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0: 그 열심히까지는 아니었던 것
1: 그래도 잘 다녔잖아요.
0: 네.
1: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끔 안 들어요? 아직은?
0: 네.
1: 아, 재밌구나, 밖에, 지금.
0: 네.
1: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네.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사실, 네. 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지금 방송.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를 줬길래 전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네. 엄마는 지금 다른 지역 사세요?
0: 네.
1: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머님
2: 아 네
1: 어머님 주얼리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1: 어머니 주얼리 괜찮고 자 어머니 지금 우리 은수님 은수 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은수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0: 하고 싶은 얘기.
1: 영지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0: 끝! 끝이죠? 자,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1: 눈물 날 것 같아요.
0: 어머님 어디 계세요?
1: 저는 서울이요.
0: 서울이세요?
1: 네.
0: 우리 은수자매는, 네. 어머니 혹시 운전 중이시면은 정차하셔야 되는데, 네.
1: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정차할 때 찾았는데, 오른쪽 대구가 꽉 막혀가지고요. 정차할 수가
0: 예.
1: 없어요.
0: 예, 예, 예.
1: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깨고 하고 있거든요.
0: 자, 그래. 어머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예.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수님.
2: 네.
0: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네요, 이렇게.
2: 네.
0: 그러니까 다시 꼭 그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 원하네요.
2: 네.
0: 저하고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2: 네.
0: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우리 이은수님, 엄마가 막 눈물을 참으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 네.
0: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은수 자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꼭 다시 교회 가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딸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사랑받고 있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3: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4: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

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 원례 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되 세상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늘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까이 말씀한다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여리고 성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가 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 중심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옛날 고전 유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강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여기 교회는 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을까 해서 지나가는 어떤 아이를 하나 붙들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막 울면서 내가 안 그랬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뛰어오더니 웬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아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까 지가 아니라고 운다고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얘는 착한 애라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 사건을 보고 장로님이 따라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지가 아니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유 참 아쉽네요. 그게 얼만데요. 내가 물어드릴게요 하고 일단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여호수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 아동부 학생 한 아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고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한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은 이러하니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3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에 애곡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모세의 세상 떠남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며 이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은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것. 이장에 가서는 시딤 땅에 가서 정탐꾼들을 마지막으로 정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3장과 4장에 가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에서 야 이제는 여리고를 완전히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에 대하여 사기 충천하면서 의기양양한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지를 시키시기에 이르게 되죠.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멈춤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 함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 성과 그런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더 큰 것이 있다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10절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싸움 접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라고 하는 할례와 예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군대 대장이 내려와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이 군대는 누구냐? 우리의 군대냐? 아니면 우리 대적의 군대냐?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예배한 이 백성의 전쟁은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 전쟁을 전환케 되어지는 그 일을 말씀하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에서 신앙을 배워야 하고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지혜의 결론이 있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도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아무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함락하는 건 일도 아니고 다 모든 것들은 다 종이쪽이 같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에 대하여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희망이 뭐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고요.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크고요. 우리의 저주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를 보더라도 하루도 견딜 수 없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광야. 주님이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게 되도록 만드신 것.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광야 무섭지 두렵지 불안하지 초조하지 긴장되지 그러나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은 쪼개지게 되어 있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 그것이 바로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렵고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어붙어 버리게 되죠. 어느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당황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야 119가 몇 번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114에 물어보세요 하더라고. 당황하니까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다 알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70 먹은 노인이 결혼식장을 갔대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주 특이한 결혼식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신랑이 멘트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멘트를 할 때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신부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을 내가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식장이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대요. 신부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이라는 게 뭐냐 하자마자 신랑이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70 먹은 노인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아주 칠순 잔치 때에 이 말을 내가 써먹으리라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칠순 잔치가 되어져서 그때의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이 할멈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의 품을 제가 그리워했었고 그 품에서 살았습니다.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객들이

0: 술렁거리 시작하니까 당황이 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끝났답니다. 당황이 되니까 별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많은 왕이죠.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 또 말씀합니다.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꺾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절망으로 가고 있는데 도리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단강이 어찌 그 앞에서 말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는가? 이야, 그 민족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녹았고 개역성경에는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지요. 문제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자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 열두 제자를 부르사
0: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권능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 염려하지 마. 너희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겨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 예배했던 그들에게 또한 그 전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열을 맞추게 합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전법을 쓰게 하셨어요. 사실상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는 겁니다. 외벽은 약 2m가 되고요. 두께가 2m가 되고요. 내벽은 그 가운데 4m에서 5m가 되도록 더 두껍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외벽이 뚫어져도 내벽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리고 성은 함락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철벽 같은 그러한 성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결단코 이거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침략하고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든 전쟁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하되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언약궤 주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무장한 그 군인들이 앞에 서고요, 그 뒤로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0: 그래서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뒤에 계시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을 가진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결단코 세상을 어떤 것 하나라도, 아이성 하나, 작은 성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요 신앙적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르게 한 것도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것 하나님이 하셨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반석을 쳐서 세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에 생승리가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무기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실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가 컴퓨터에다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입력하고 컴퓨터에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컴퓨터에 거기 나온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불가능. 백전백패.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론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축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모세 다연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과거로 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싸우겠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6일 동안 싸우고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실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와 같이 보게 되더라는 것. 오직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눈과 귀와 입이라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아멘.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명령에 제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요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1: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0: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에 나가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세상보다 하늘보다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에 인간의 소리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모든 행진에 그 침돌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어, 세상 사람이 나 욕하는 것 사심을 얻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아는 자들이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는 거야. 한번 비춰버렸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과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거기에 대하여 짐짓 죄를 범한 자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형벌만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대열에 너의 사람의 입술이 먼저 나오게 하지 마. 부정적이고 또 그 속에 불평하고 거짓으로 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가로막는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적 말 한 바퀴를 돕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있어? 뚜두루를 가는 거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이게 맞는 거요? 모세가 받는 건 치매온 거 아니요? 왜 자꾸 여호수아가 왜 이래요? 해가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원망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분노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라. 외치라 할

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요,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순종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순종은 뭐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6일째 때까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진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무런 징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7일째 될 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기를 계속하라. 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가운데에 외치라 하는 명령과 함께 외쳤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늦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거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외쳐 목소리가 그 함성에 의하여 목소리가 커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순종한 것이지 목소리가 커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목소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자,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만물보다 크시며 하늘보다 크시며 우주보다 크시며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놀이동산에서요,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미아가 생겼어요. 요원들이 차차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 본부에 거기 앉혀놓고 울음을 달래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엄마는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눈물이 그친 다음에 물었대요. 예예, 너 왜 엄마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놓쳤냐. 엄마를 꼭 좀 붙들지. 붙들었어요. 야, 그럼 치마라도 꼭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치마가 짧아서 안 잡혔어요. 그러더래요. 엄마 치마가 짧아서 애가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서 그 가운데 인파 가운데에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짧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여러분을 잡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면서 그 맹인을 낫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엉뚱한 시안하고 아주 잘못된 것에 가면서도 그 가운데 눈이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그런 정신이 완전히 가면 광야로 물려나가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입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런 주님께 붙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잡으시면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0: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5화 종문서를 태운 과부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한국교회 초창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를 몸으로 행했다. 그 믿음은 때로 위험했고 선교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순수함은 한국교회를 움직인 첫 번째 힘이었다. 강화도의 한 과부가 자신이 묶어두었던 종의 문서를 불태우던 그날도 그런 믿음에서 시작됐다.

0: 마님, 주무실 시간 다 됐는데 불 끌까요?
1: 아, 복섭이구나. 네, 성경을 좀 더 읽다가 자련다. 먼저 자거라.
0: 네, 마님.
1: 복섭이, 내가 저 아이를 메고 있으니 저 아이는 하늘에서도 메인 몸이 되겠구나. 내가 풀어야 저 아이가 하늘에서라도 자유롭겠지.
2: 그녀는 자신이 복섭이를 종으로 묶고 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0: 복서봐,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1: 예, 주인마님. 시키실 게 있으신가요?
0: 아니다. 얘 앉거라.

0: 저기 말이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인데.
1: 예?
0: 누가 너더러 오늘부로 종살이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보라 하면 너는 어떨 것 같으냐?
1: 예? 마님, 무슨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0: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고 하지 않느냐. 잘못한 건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1: 그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요. 일단 볼을 꼬집어야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확인해보고 꿈이 아니거들랑 온 동네 댕기면서 소리쳐야죠.
0: 소리?
1: 네! 나 자유다! 이런 다음에 시장 가서 마음껏 찐빵 사 먹을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사서 먹을 거예요.
0: 재밌구나. 그런 다음 집에서 나갈 생각은 없느냐?
1: 네? 에이, 그것도 실례예요. 제 이불도 여기 있고 앞으로 내내 꺼내 먹으려고 장도 다 담가놨는데 나가면 냅두고 가야 되잖아요.
0: 먹는 거는 다른 데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1: 에이, 자유가 되면 뭐해요. 마님 두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요. 저는 이 집이랑 마님이 좋아요.
2: 해맑게 웃는 복섬의 미소에 김씨 부인도 웃음이 터진다. 부인의 생각과 다르게 찐빵 얘기와 장독 얘기를 들었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엔 묶인 것을 풀어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를 잡는다.
0: 그래, 복섬이가 꼭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2: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김씨 부인은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다.
0: 복섬아, 너도 방 안으로 들어오너라.
2: 방 안은 초대받은 교인들이 앉아있었다. 김씨 부인의 손에는 얇은 문서 한 장이 있었는데 바로 복섭이의 종 문서였다.
0: 오늘 우리 집 종 복섭이를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주고자 해요. 이 문서는요, 복섭이가 저희 집에 종으로 왔다는 기록입니다.
1: 마님, 왜 이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성경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 되는데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2: 김씨 부인은 종 문서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린다.
1: 마님!
0: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을 나가도 좋다.
1: 마님,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저 나가기 싫어요. 진심이에요.
2: 복섬은 울며 김씨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그녀는 눈물은 자유함의 기쁨이 아니었다. 복섬은 울며 김씨 부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는다. 그녀의 눈물은 자유함의 기쁨이 아니었다. 생각지 못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
3: 아니, 부인! 그 오늘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4: 이 장면은 제가 평생 설교에 써먹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시다니요.
3: 아유, 아니, 그런데 부인, 이젠 종이 아니라 했으니 이 집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 복섬이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1: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0: 이대려면
1: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참에 양녀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2: 응? 야, 양녀요? 아니에요. 양녀라뇨. 그게 뭔 소리 돼요? 저는요, 그런 자리보다 이 집 부엌이 편해요.
3: 복섬아, 이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종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복섬아,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해도 나는 너를 내 딸로 기억할 거고, 내가 종처럼 굴어도 나는 너를 내 딸로 대할 거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인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섬이를 제 양녀로 삼겠습니다. 복섬아, 이제 내 딸로 살려무나.
2: 아님.
3: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렴.
2: 어머니, 정말 이렇게 불러도 돼요?
3: 그럼, 진작에 이렇게 부르라 할 걸 그랬어. 난 지금껏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4: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복섬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후로도 복섬이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상을 차리고 이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다.
3: 복섬아, 이제 예전처럼 그런 거 안 해도 돼. 넌 내 딸이야. 딸이 종처럼 그러고 있으면 애미 마음이 어떻겠니?
2: 어머니, 딸 복섬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 더 챙겨드릴 거예요. 종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3: 우리 착한 딸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구나. 아참, 내 정신 좀 봐. 애미가 이걸 준다는 걸 깜빡했네. 자, 네가 좋아하는 찐빵이다.
2: 와, 찐빵.
3: 언제든 먹고 싶으면 말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2: 감사합니다만. 어머니.
4: 한국교회 초대 교인들의 삶은 어떤 교리나 제도보다도 말씀 한 줄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었다. 그 믿음은 단순했고 순수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삶을 바꿔나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5화 종문서를 태운 과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화했어요.

0: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귀한 백성이자 양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길림을 받는 백성의 도리이자 그 손에서 양육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나 봅니다. 시편 저자는 그 음성을 들으라 하며 그것에 오늘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들으라는 거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린 모두 오늘에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의 말씀이 즉각 순종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저 듣고 흘렸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출애굽 1세대들이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오래 들을 수 있고 또 더 쉽게 들을 수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함이 먼저 내 안에 가득하고 나아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마음이 머무는 노래 첫 곡으로 갈매기, 이은상 씨의 최동선 작곡으로 소프라노 구경순이 노래했습니다. 갈매기는 한 군데만 앉아있는 것이 무척 갑갑한가 봐. 그래서 밤낮 바다 위로 빙글빙글 돌지요 라고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군데만 앉아있는 것이 갑갑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먹이를 찾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걸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내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서 풀을 뜯으면 그만이지요. 오늘 말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그 음성은 선택적으로 듣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할만하고 저건 패스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만을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기억하면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알뜰히 살뜰히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억 조병화 씨의 김성태 작곡으로 바리톤 최현수였고요. 4월의 노래 박목월 씨의 김순애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저자는 먼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굽힘과 무릎꿇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근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위대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양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디서든 순종하는 주님의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네 김말봉 씨의 금수현 곡으로 베이스 김요한이었고요. 앞에 두 곡은 그리운 사람아 임승천 씨의 박경규 곡으로 테너 박세원이었고요. 가려나 김한서 씨의 나운용 곡으로 소프라노 김형미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양에게 일용할 식량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입히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목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어떤 대적자도 그 목자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목자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양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발 앞에 행복하게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매기의 추억, 캐나다의 민요의 조지 워싱턴 존슨이 가사를 입혔습니다. 소프라노 김항남이 함께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오늘도 감사뿐이고 기쁨뿐인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주 똑 떨어져요. 명확해.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야,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분명해. 술 취하지 말고, 그건 술 취하는 일은 방탕한 거리치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셨을까? 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둘 다 취하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 취하면 붙들리기 때문에 그래. 술에 취하면 술에 붙들려버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에 반드시 붙들려 산다. 세상에 붙들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든지 땅의 비전에 붙들리든지 하늘의 비전에 붙들리든지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붙들려 살아요. 학생들이라고 다 공부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

펴져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까?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셨죠? 또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들킬까봐 아멘을 못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술 취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심스러운데 지금도 술 먹는 사람들이 없겠죠. 이 여러분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에는요 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술을 먹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정신, 영혼을 완전하게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술로 말미암아서 여기 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 다음에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상처가 오고 술 먹으면 눈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자, 술의 문제. 근데 여러분 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술 어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뿐이지 그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술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는 붉고 불단 말은 오늘 이 불단 뜻은 뭐냐? 보기 좋다는 거예요. 술이 보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말씀이 보기 좋아야지 술이 보기 좋으면 안 돼. 막 술 얘기하니까 지금 막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뭐냐? 번쩍인단 말은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순하게 내려간다? 역시 순하게 부드럽게 술이 내려간다. 그래서 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술의 함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술의 함정이 뭐냐? 처음은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뭐 독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독주로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술은 끊을 수가 없고 마지막엔 중독이라 중독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고통이 온다는 것도.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 참 교묘한 게 사단은 뭐냐면 결과를 숨겨놔버려. 하나님은 결과를 말해줘. 사단인 시작을 부드럽게 하고 마지막 숨겨놔서 마지막을 중독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술 취하면요 이 보는 것이 왜곡돼 버려. 생각하는 것을 왜곡해. 그래서 술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되고 이성을 마비시켜 버려요. 술 취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술 먹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술 취하면 뭐 한다고요? 분별력을 상속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옳고 그름이 있어야냐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말씀으로 세상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자,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기 술 취하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자, 35절에서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술 취한 사람,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그러다가 또 다시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 바다 한가운데 누웠다고 생각해 봐요.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아세요?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을 것이요. 이 술 취함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눈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술 취하면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이 뭡니까?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방탕이란 말은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붕괴시켜버려요. 여러분 방탕한 삶, 술 취하면 세상이 취하면 어떻게 되냐? 함부로 말하죠.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죠. 그리고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할 때 말씀에서 주도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건강도 무너지고 술 취한 사람이 있는 곳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취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취한 사람이 있으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속담이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해. 또 한 가지 완전히 성령에 장악되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막 살고 싶지 않습니까? 따르자. 주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이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려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술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핸드폰에 묶이지 마시고 유튜브에 묶이지 마시고 SNS에 묶이지 마시고 놀이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 열매가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딸 절제. 절제. 절제라고 말해. 오늘 여러분 이 절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레이크를 말해, 브레이크. 여러분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시속 100으로 가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마 밟질 못하죠.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건 밟아주고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세 번째로는 술 취하면 육신에 잠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기쁜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다. 여러분 술을 찾는 사람들 보세요.

왜 찾아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찾아. 힘들고 고달프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있죠. 그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0: 할렐루야.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위에서 온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 평화가 와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근심도 밀어내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두려움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아마 등짝이 아마 시퍼렀을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도대를 보내서 전도하다가 누가 막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 내가 목사님 시켜가지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왜 목사님 빨리 안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빨리 나를 꺼내줘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하고 뭐예요? 기도하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오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돌파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막 흘러 넘치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술 취하면 말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죠. 그 입술이 뭐를 하냐?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영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이 또 영적인 말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감사를 주고 감사를 받는. 할렐루야. 은혜는 주고 받는 것이요 감사도 주고 받는 것.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요 상처만 줄 뿐이에요. 원망하고 원망받고.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제가 우리가 그 불란 후에 2년 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어디 가든지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외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시작을 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술 취하면 거칠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 모든 것을 돌파하는 권능. 질병을 돌파하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어려운 복음의 현장을 돌파하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담대한 것 같은데 겁쟁이에요. 큰 소리는 치는데 겁쟁이에요. 언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심장이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살아나. 스가랴의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도 살고 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욕심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는 이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들, 아빠야. 벌써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밝고 적극적이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사춘기 지나면서 많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진 것 같은 모습이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조금 어색하긴 해. 그래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밝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언젠가 이야기해줘서 아, 집에서만 조금 조용한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또 내년이면 군대도 가야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언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걸 아빠는 믿어. 우리 아들 앞으로도 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아빠가 기도하고 응원할게. 사랑해.

다 이해할 수도 다 지켜줄 수도 없다는 걸 알지만 아빠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들에게 이 믿음만큼 든든한 백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대학교 신입생 아들에게 쓰는 아빠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응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앞에서 이끌어주는 응원,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응원,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응원. 이 중에서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나서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그런 응원을 받아본 사람만 알죠. 내가 어떻게 되든 저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거. 잘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요. 살다 보면 그런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이요.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말고 마음껏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여러분의 편이었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또 축복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 주 금요일입니다. 마무리예요.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께 이번 한 주 어떤 한 주였는지 뭐 다양한 사연들 다 좋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 이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같이 인사 나눌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어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으시면 그 어딜 가도 또 지역을 이동해도 터널로 들어가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절대 끊김없이 아주 깨끗한 음질로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자 행자질라 저녁 기도문도 지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이죠. 우리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바로 챙겨가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먼저 전해드렸어요. Sweet Hour of Prayer 영어 찬송가 전해드렸고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강원명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행저질라 오늘도 6시 땡 하자마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6월 5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대전 지역에 참 슬픈 소식이 있었죠. 한 방산업체의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던 주였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여러분, 현충일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문은요,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더해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 내 스스로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주님 앞에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런데 평소에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뭔가 어렵습니다. 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이 행저질라를 통해서 저녁 기도문 꼭 받아가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문 그대로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그런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꾸며지는데 이 세상 다시 보기가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월요일에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는요, 매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0년 전 그리고 몇백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찬송가를 썼는지, 물론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부르는 그런 유명한 찬송가들입니다. 해당 찬송가를 지은 믿음의 선배의 일기장을 흘깃 쳐다보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코너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행저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고 계시나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전쟁터처럼 치열하고 가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오늘 마주할 일기의 주인은 1862년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청년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내일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던 공포의 계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성도에게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 외쳤던 조셉 길모 목사. 그의 가슴 벅찬 고백과 일기장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1862년 3월의 어느 날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미국의 땅은 잔인한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형제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남북전쟁. 매일같이 수천 명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참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고 목사인 저 역시 밀려드는 불안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성도들의 삶도 제 자신의 미래도 마치 폭풍 속에 내던져진 작은 돛배 같았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어딜까? 과연 하나님은 이 비극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어느 수요일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며 설교를 시작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 남편이 혹은 아들이 시체가 돼 돌아올지 모르는 이 잔인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푸른 풀밭이라니요. 부족함이 없다니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데 성경 속 말씀은 너무나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을 세차게 때리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간증이자 외침이 돼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없는 유토피아로만 걷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의 위대함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참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면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설교를 마쳤지만 가슴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근처 성도님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제 신경은 오직 한 문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도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이끌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휘몰아치는 고백들을 쏟아내듯 적어내려갔습니다. 이 세상 변하고 험한 길 갈 때에 주 예수 거느리시니

내 마음이 평안해. 전쟁의 공포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적어 내려가는 문장 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포연 너머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거룩한 손이 보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인도하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온 성도 찬미하겠네. 다 써내려간 시를 가만히 접어 곁에서 묵묵히 기도로 동역해주던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를 썼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삶의 치열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로체스터 지역의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찬송가 책 한 권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제목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3년 전 그 숨막히던 전쟁의 밤에 제가 구겨진 종이에 적어 아내에게 건넸던 바로 그 시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가 그 시를 읽고 깊은 은혜를 받아 저 몰래 기독교 잡지사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본 윌리엄 브래드버리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 이미 온 미국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부르는 위대한 찬송가로 탄생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찬송가를 붙잡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작은 고백마저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탄 배가 거친 풍랑에 뒤흔들리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전쟁처럼 버겁고 사방이 꽉 막힌 골짜기 같아 두려우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거느리신다면 그 어떤 거친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저녁 담대히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거느리시니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묵묵히 가겠습니다. 참혹한 남북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조셉 길모어 목사의 위대한 고백. 오늘 저녁 유난히 지치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찬송이 밤하늘의 별처럼 길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퇴근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하루였고 분주하게 지나온 한 주였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으며 기쁜 소식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가 오가는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움보다 이해가, 정죄보다 존중이, 갈등보다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위정자들이, 시민을 위해 겸손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저녁,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거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뒤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6시 땡 하자마자 많이들 챙겨가신 오늘의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저녁 기도문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나라를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성격의 오늘의 저녁 기도문입니다. 필요한 시기죠. 매일매일 필요하지만 더 특별히 필요한 시기가 이번 한 주였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헌신과 또 기도 속에 세워진 하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오타 없이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깨 펴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갈. 새 생명 시냇가의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죄는 어디로 갔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마을에는 TV가 처음 났을 때 딱 두 대만 있었습니다. 특히 애들에게는 텔레비전을 안 보여주는 집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잘 보여주는 집에 모여서 TV를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꼭 가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나의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뭐냐면 발을 씻지 않고 오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다. 옛날에 애들이 그 검은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발 시커매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집에 가면 발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고 와야 볼 수 있고 발 안 씻으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텔레비전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냄새를 제거해야 할까요? 죄의 냄새,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 16장은 죄를 대청소하는 날,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인데 줄여서 속죄일이라 하고 죄를 청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The Holy and Holy Place라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있죠. 거기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온 모든 백성을 위한 죄를 속해주는 그런 대속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한 7월 10일쯤 되고 이날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거룩한 날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죄일 이것을 설명을 통해서 설명이 나오는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16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0: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1: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는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첫째로 죄악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고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당한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제단과 성막과 성소를 속죄하라고 명령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 속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생명체가 아닌 성소와 제단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것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6장 16절, 18절, 2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의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수성화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이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명체가 아닌 이런 회막 제단 속죄소까지 다 이렇게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들도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주위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내 자기 죄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오겠습니까? 성막으로 찾아옵니다. 성막에 와서 짐승을 죽여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지만 죄가 스며들기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그 공간까지도 성막의 공간까지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주변 환경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가정의 공기를 더럽힙니다. 죄는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장소를 어둡게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억 속에 가족의 관계 속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내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가족을 대하는 나의 해도

따뜻한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집 가정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분위기인가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갖는 불신앙, 불순종이 나만 더럽히고 나의 영혼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구역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죄는 전파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는가입니다. 둘째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속죄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주 엄숙한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거 보면 레위기 1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는 불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사르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죽었죠. 바로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이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게 보면 지성소 앞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제일 뚜껑 위에 천사가 서랍이 있고 그 뚜껑이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그쪽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그 앞에 나와야지 아무 때나 나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도 준비 없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성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런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덜렁덜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준비 없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속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속죄함,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우리 인간에게 속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제사함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홀리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통치와 탕기성으로 이어질 때는 공의함으로 나타납니다. 공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그 앞에 사라지고 죄인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죄인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또 하나의 큰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한없이 자비로우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공의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서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는 심판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는 처벌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바로 속죄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방법이 속죄,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가면 죽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방법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막,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죄사함, 동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죄사함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의 길, 속죄함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죄의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소 두 마리를 대속죄일에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입니다. 피 흘려서 백성들을 위한 죄 용사를 위한 속죄함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대를 대속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염소는 데려다가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반드시 두 손을 그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여기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염소에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사람들을 시켜서 진영 밖으로 나서 멀리까지 가서 밖으로 내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떠나가는 염소를 히브리 말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이건 히브리 말로 떠나가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여러 번역들이 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희생양으로 번역했습니다. 희생양. 희생양은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다 같이 범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염소를 통해서 행하는 이 의식이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십니까? 죽임당한 염소는 우리 죄를, 사람의 죄 형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죽이는 대속의 요소로, 제물로서 염소입니다. 떠나가는 희생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멀리 제거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죄악을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속죄일에 두 염소는 사실상 심볼,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림자일까요? 진짜 온전한 실제는 진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마리 염소가 상징하는 것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 염소로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희생양으로서 염소입니다.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양이, 희생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이 이야기를 신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10장 10절에서 14절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한 분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의 복음, 속죄함,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되고 잘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요,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죄를 속죄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함, 대속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말로 대신 지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큰 애들 봤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큰 죄인이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전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서 제 백성들의 죄속함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피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 아무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테이크 아웃,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은 어디로 갔습니까? 희생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일마다 불안점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기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불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어쩌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얼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차에 올라타, 믿음의 마차에 올라타십시오. 혹시 아직도 자기의 죄를 붙들고, 자기 죄를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절망 가운데 혼자서 어려움 위를 걸어 기어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신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쓴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 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걱정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지친 마음에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는데요. 두려움 대신 소망을,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일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우리에겐 빛 전하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Carry the Light 남성 합창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힘이 찾아오는데요. 이 시간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연약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주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호주 힐송 뮤직의 초창기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Jesus Love of My Soul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아카펠라 프레이즈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We Sing Alleluia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만유의 주제 Fairest Road Jesus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찬송가 만유의 주제 Fearless Road Jesus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아카펠라 프레이즈 중에서 We Sing Alleluia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크리스 펠슬의 곡으로 I See the Lord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응원하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들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697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스러운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포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복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죠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밤 이 한마디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평화와 일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신명기 말씀도 우리에게 기억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선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죠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갈 내일의 방향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구비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또한 내 삶에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깊고 경건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라머십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그리고 테너 김민석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은 장보영과 정재은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했었죠. 평화가 당연하게 되는 요즘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날에 담긴 뜻과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두고 훗날 자녀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해 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 지나온 발자취를, 그 신실한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나라를 향한 고든 정신과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

댓글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묵상으로 이 한 주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향기로운 나무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0: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찬양 세 곡과 함께 기드온 프로젝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37년의 세월 동안 이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헌신으로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6년도에는 청주와 충주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이 한 해 예정된 블레싱 기도회, 그랜드 콘서트와 같은 행사들과 복음의 메아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한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중부권 복음 전파에 동역해 주시면서 또한 귀한 섬김을 나눠주실 300분의 동역자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복음사역의 지경을 함께 넓혀가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전해드립니다.

마음 묵상.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고백의 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자랑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과시와 다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 고백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곤고한 자들에게까지 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라는 초청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목장 모임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두려움 속에서도 응답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시간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협의 오신실하신 주, 공지영과 함께 불렀고요. 내리의 내 이름 아시죠?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편지 보내드릴게요.

김의 기쁨 대신 의무감만 남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나는 네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누리길 원한단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뜻과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단다. 나의 사랑아, 나는 죄인이 나에게 돌아올 때 너무나 기쁘단다. 멀어졌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나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란다. 그러니 너도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렴. 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아직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겠니? 당자의 비유 속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껴안고 잔치를 벌이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지. 내 곁에서 오늘도 애쓰며 섬기고 있는 나의 사랑아, 너의 섬김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서 흘러나오면 좋겠구나. 또한 내가 다른 이들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는 너이길 바란단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란다.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길 바라는 하늘.

엘러베이션 워십의 Same God이라는 영어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과거에 성경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도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분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곡은 나지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피아노 연주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은 송정미 사모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뛰어난 위인을 많이 배출한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명하지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린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을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라.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쳐라. 남에게 받은 수모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쳐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지혜롭게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을 바라보면서 김도연의 샬롬 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Overflow의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근목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면 세상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오래 머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I know you would see.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Gather Vocal Band의 Sinner Saved by Grace, Wintley Phipps의 His Eyes on the

보내주셨습니다. 김동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리의 예수 내구주 들려드렸습니다. 5159번님께서 신장 투석을 거부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며 코로나 때 제대로 면회도 하지 못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이 되었네요. 마지막 3개월은 뇌사 상태로 누워계시며 동생이 면회 간 날에도 눈도 뜨시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눈 감은 모습만 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아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토브 월십에 참 아름다워라 듣고 싶어요. 친구가 동방송 샬롬 나잇을 소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누인팅의 나는 찬양하리라,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515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토브 워십의 참 아름다워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아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작게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도 겪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바뀌기까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그런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정현주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안성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런 내 영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탈의한 기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큰 전환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초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된 오늘은 신약에서

마지막대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받고 새 출발하는 50년의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2000년의 대희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신약의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왔도다. 역사상 가장 큰 희년을 위한 대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역사의 때에 주는 빛의 날개를 활짝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대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길게 불겠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전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의 찬양, 소프라노 신델라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테너 존 노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이어서 서울 바합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함께 하시죠.

끝으로 들으신 찬양은 서울 밥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먼저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스텔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 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애국하는 그런 하루 잘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강정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첫 찬양으로는 조범진의 곡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헤리티지의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굉장히 큰 일도 있었고 또 그 더위도 또 한껏 기승을 부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찬 CCM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 한 시간 동안 준비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한 곡이죠. 주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프레이저는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간구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긴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 없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 침묵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주 나의 평안 유윤종입니다.

버림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느끼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부터 찾으십시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도전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느낌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이지요.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면 오늘과 내일이 아닌 오늘 주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15님, 네, 역시 5월 30일 01시 21초에 출첵이요. 오늘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7282님, 전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듣는데요. 내일은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오늘은 누워서 듣고 있어요. 7282님, 그 에어컨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신 거면 지금 시즌이 정말 바쁘실 시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 두 번인가 그 에어컨 설비하는 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하시는 거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아, 힘들긴 한데 이렇게 또 제품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7282님 잘 설치하셨죠? 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의 청자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밤 비행기로 LA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하, 다시 LA로 가시는군요. 거의 3개월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 지나갔지만 마지막 짐 정리와 집 정리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떠나야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아, 6428님 지금 이 방송은 또 LA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정말로 우리 방송의 글로벌 청취자이십니다. 6428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늘 영감 팍팍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 만드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 6282님. 5월 30일 1시 58분에 올려주셨어요. 아멘 수고하셨어요. 빛이 없어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다윗과 요나단. 네, 빛이 없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01시 1초에 5015님께서 땡 5015님께서 네. 출첵이요. 윌럽 집회 후기 갑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습니다. 오, 그래도 좋았어요. 와,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야, 진짜 윌러브는 진짜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팬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윌러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 이로님, 집회에서 받으신 은혜 주변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호 사모님, 목요일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어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2호 사모님, 그래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던져주셨지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2호 사모님,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있었어요. 501호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을 하셨고요. 네, 신청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카 요나단의, 빛이 없어도, 주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제목이죠. 이두 곡의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렌의 나의 기도, 다윗과 요나단의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가스펠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플랜이라는 팀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접하게 된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저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30년. 넘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 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스타일은 옛날 것과 지금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표현되고 있어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장난기 어린 생각이긴 했지만, 이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를 히스플랜이 부르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의 기도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허락하신 찬양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신 음악들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티스트들이,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또 오늘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죠? 마지막 곡으로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을 또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이제 녹음이 더욱더 짙어가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자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기독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조국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조국과 성도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아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차가운 골짜기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순교사의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 신실한 기도가 거름이 되어 이 땅에 푸른 평화의 숲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 강산을 위로하시고 선조들이 피로 지킨 신앙과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네, 조국의 꽃이 되어 기독기림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았으니 곧 헷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에서를 위해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떠나 한 지방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거하던 그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았으니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것은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딤나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소생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소생들이다. 아나의 딸이며 시보온의 손녀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주었다. 에서의 후손들 중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버 족장, 그나수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서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거주한 호리족 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자리 잡은 세일의 자손들 중 호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사람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떼를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하완과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족 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대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격파한 하닷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강 은절이 르어봇에서 온 사울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달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종족과 터전과 이름에 따라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소유한 땅의 거처에 따라서 에돔의 족장이 된 이들이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쌀을 1kg를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자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과 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로 보냈어요.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 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8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저의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로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 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2층 집입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 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냐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

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그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항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줘서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택시 조금 빌려 타고 그리고 가다 버스 좀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라오스 국경이 있는 쿠밍까지 오게 건명이라는 곳에 오게 됐거든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는 공산국가야. 여기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메콩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게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살았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2월에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0: 신고에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몬드 싶어도 흉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선이 잔인하게 그어진 이 땅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간 자리, 이 남과 북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만연하지요. 오늘 남한에서는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월 6일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트루바의 김정범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그어진 상처를 안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붙들며 계속해서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서울 챔버 싱어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절로 물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구소련의 정상회담 중에 니키타 크루쇼프가 아이센하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니키타 크루쇼프 들어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쇼프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쇼프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센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쇼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아이센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쇼프는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4개 있는 향유옥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7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공의로서 백성에게 평안을 보내게 하소서.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빈궁한 자를 건지며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0: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줄 아는

주님의 보혈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미가 4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월 6일 남한에서 현충일로 기념하는 오늘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동시에 전쟁이 남긴 아픔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M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여기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네.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0: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 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 노동은 안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네.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0: 네.
1: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 노동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0: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일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1: 네.
0: 이동이 제한되고요.
1: 말도 안 되죠, 이게.
0: 네.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다.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네.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0: 맞습니다.
1: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0: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지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1: 네.
0: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그러니까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세를 해라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1: 네.
0: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0: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1: 네.
0: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

0: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1: 네.
0: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1: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제한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1: 아.
0: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기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좀 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적어도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럼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0: 네.
1: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0: 그렇죠.
1: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0: 네.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강제 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그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중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면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제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0: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동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토리라고 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토리.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남편이 큰 소리 치고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개를. 근데 이 강아지도 지 남편 닮아서 그런지 이게 망나니야. 그래서 이 토리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거기 개 훈련법에 있는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사다가 개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 중에 가장 쉬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개를 이럴 땐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럴 땐 저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고 읽다 보니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개는 자꾸 쓰다듬어줘야 되고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야 되고 때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개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강아지 키운 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한 거 있으면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대로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개보다도 남편이 바뀌더래요. 남편 전보다 훨씬 친절해져 일찍 들어오고 얼마나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소파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게 개 훈련법의 책이었어요. 그거를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칠칠치 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막 줄도 쳐져 있고 막 글도 써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개처럼 훈련한 거야? 뭐야? 날 개 취급한 거야?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씩씩거리고 이 책을 흔들고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이 라고 화를 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비록 개 훈련이긴 하지만 칭찬받아 좋고 사랑받아 좋고 상받아 좋고 수시로 먹을 거 간식 줘서 좋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대항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질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과 행복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질서를 세우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와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참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남편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아내를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여편네. 어느 책을 보니까 여편

0: 옆현내, 옆현내라는 뜻은 옆에 있네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 대등한 관계. 그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는 밑편내가 돼도 안 돼요. 그건 노예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윗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남편 뒤에 있는 뒷편내가 돼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얼쩡거려도 안 돼요. 앞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옆편내가 돼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북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남도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8도, 제주가 17도, 서울과 강릉, 포항이 16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15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전, 광주가 14도, 평양과 신의주가 13도, 개성이 12도, 함흥 11도, 해산이 7도, 강계가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9도, 서울과 대전이 28도, 춘천과 포항, 여수와 목포가 27도, 개성과 강릉,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25도,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로 다 형용치 못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은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 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가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세라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돼요.

그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죠. 자루 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 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히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이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그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보다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 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질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따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먼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것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에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개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버금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잘 섬김으로

0: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쩔룩쩔룩 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짐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청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요. 수용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옹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걸작 의식으로 이 하루를 승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승리의 성적표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큼 위대한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저는 이 사탄의 대답을 보면서 아, 사탄의 주무대가 세상이고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찔러보는 것이 이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짱을 떠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0: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은 승리를 만드는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린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 속에서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끝없이 두루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계 속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확실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멋지게 갖추고 있는 전신갑주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마치 두 노를 준 것이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노가 가장 균형 있게 잘 저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실 줄을 알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십계명의 절반,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믿음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성적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선물의 날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원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14번님, 새벽길 25분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길 해가 뜨고 있습니다. 사방이 꽃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눈도 코도 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지요? 참 좋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눈도 코도 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며 돕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고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 하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없애기 위해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스가랴를 그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스가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살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를 떠나 딥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사 성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성과 성의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사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므나헴은 불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에게 은 천 달란트 가량을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마다 은 50세겔를 바치게 했습니다. 므나헴이 그렇게 거둔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자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므나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유대의 왕으로 있은 지 50년째 되던 해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교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길라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 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 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 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반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 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 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뜰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아하스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좇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두 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므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례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트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 상잔의 비극과 고통을 되새기며 우리 극동망송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또 미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막힌담을 허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북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오랜 기간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린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당신

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의 부요, 삼손 신드롬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이 용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삼손 신드롬. 오늘 제목이 되기도 한 용어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 자멸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며 이 용어가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약점과 자기 과신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삼손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와 혈투를 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자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힘이 센 것이었지요. 엄밀히 말하면 힘이 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중에서 힘 좀 세다고, 돈 좀 있다고, 건강 좀 괜찮다고,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결론을 내리며 살아갈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딱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 힘이 들며 그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삼손은 왜 이렇게 허물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과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그 시초는 분별력 잃어버린 것이지요. 기도 시간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편해집니다. 말씀보다 정말 남들의 평가가 더 커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영혼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이고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세상의 힘입니까? 성공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영적 분별력입니까? 분별력을 잃으면 강한 사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게 합니다. 분별력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보물로 알고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마음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삼손이 갖지 않은 영적 분별력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구체적인 무너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또한 무엇일까요? 같이 생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분별력을 잃으면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4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 과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들릴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의 힘을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묻고 또 묻습니다. 심지어 삼손을 이제 밧줄로 꽁꽁 묶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반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입니다. 그 이후에 삼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태평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릴라의 근처에서 맴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나는 안 무너진다,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컨트롤하지, 이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그런 자만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무너뜨리게 한 시도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가, 조금씩 조금씩 공격합니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한 번에 제압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과적으로 따먹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그저 처음에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조금 공략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아이 옛뱀,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들이대며 먹어봐,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와가 그 죄의 꼬임에 빠졌을까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외쳤겠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을 공략하잖아요. 봐라,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미완료, 와우 계속법, 이런 용법이 이제 동사형에 쓰입니다. 그것은요, 뚫어지게 계속받고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주시하고 또 주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니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죄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경각심을 잃도록 야금야금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견고하고 육중한 담이 무너지듯 그렇게 공략합니다. 여러분, 담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한쪽에 벽돌이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러다 망하는 거지요. 담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괜찮지 뭐. 내가 그 정도 힘이 있는데 이쯤이야. 삼손은 밧줄은 끊었지만 죄의 습관은 끊지 못했습니다. 외적 원수는 이겼지만 내적인 자기 욕망,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저 블레셋 사람들과 그저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 주소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보다, 물질보다, 이 땅에 누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분별력을 잃으니 자기를 제일 서포트했고 믿음직스러웠던 사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말년에 분별력 잃었더니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뉘는 결정적 원인이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분별력을 잃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친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아니됩니다.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분별력 잃었더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이 자기 과신의 삼손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500년 전에 야곱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히 단지파를 향하여서 길 숲에 숨은 뱀이로다. 바로 삼손이 단지파예요. 이 뱀처럼 그렇게 혼자서 독이 있는 모습으로 게릴라전으로 공격했지만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말을 할 때 삼손을 무너뜨리게 한 그 죄의 본성 이런 것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독사의 뱀처럼 독사의 독처럼 이 독사의 이런 모습과 같이 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절없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별력을 잃으면 강자도 약자 된다. 무너진다. 쓰러진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한 가지 대라 하면 바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력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게 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두 번째 문제는 경계선의 붕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지요. 용어가 낯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인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나시린이 되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사자의 시체에 자생적으로 꿀이 있게 됩니다. 그 꿀을 먹습니다. 나시린의 경계를 허문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 드나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머리의 비밀까지 넘겨주지 않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카락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정체성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왜 거룩한 경계성이 있는가? 왜 남들과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게 왜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상징 아닙니까? 특히 머리카락을 보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밀게 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들 많은 부분 알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신전을 허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합니다. 머리털 자라니까 그 머리털에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삼손이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나?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다.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마라.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은 평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왜요? 분별력의 기초는 어떤 것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손이 거룩한 경계선으로 지켰던 세 가지가 삼손을 어느 때까지 지켜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주일 성수가, 때로는 새벽 기도가, 때로는 예배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뭐 이게 뭐 필요한가 이러면서 그 거룩한 경계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정직함, 여러 가지 것들을 내팽겨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지요.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 경계선은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정직함입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까? 그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히 여기게 합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가장 두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숨도 쉬고요,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 자신은 그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영적 무감각의 극치 아닙니까? 기도가 사라졌는데도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말씀의 감격이 메말랐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는데도 일상이 굴러가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힙니다. 노줄에 묶입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반드시 자유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갈망하며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영적 부요함은 돈이 아니잖아요. 능력도 아니잖아요. 은서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 부요함입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진다라면 그 사람 어느 곳에 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부모 세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동행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승리하죠. 당연히 은혜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 가운데 리차드 포스트 같은 분은 분별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세 가지 훈련이다. 첫째, 내적 훈련해야 한다. 내적 훈련, 말씀 묵상이고 개인적 기도고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적 훈련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흥, 탐욕, 미디어, 이런 외적인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제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고 오지 마, 내가 나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미디어 자녀 세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그냥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또 빠져서 계속 영상을 보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성인들이요, 영상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래도 예전에는 책을 한 권쯤은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권도 안 읽는데요. 남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외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귀속되어서 그것이 순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것이든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아쉽게도 이 훈련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독고다의 신앙 아닙니까? 혼자 아무도 삼손에게 권면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겠지요. 근데 듣지 않았겠지요. 필요 없다 여겼겠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교회 또 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힘든 것 맞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을 포진케 합니다. 한둘이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네 다섯 심지어는 10명 이상 교회 가는 것 자체 부담이 있게 합니다. 순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아니고 시시종종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훈련장이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욱 깎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포이에마, 그것을 이루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센 법입니다. 성령의 이 거함이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더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저 따로따로 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 강림은 전무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 안 된다, 그 뜻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함께 기도함,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기도도 있고, 그렇게 혼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0: 기도하시며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지켜내어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토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

0: 세리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2: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0: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 갈 때 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1: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 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2: 그러게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0: 아, 네.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환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 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1: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2: 맞아요.
1: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아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0: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1: 그렇죠.
0: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1: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덧치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믿기 삼아 더 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2: 네, 저희 온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 봐 또 자기 혼자만 안 보이는 걸까 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0: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 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 라라 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0: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0: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화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1: 분위기.
0: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1: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에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 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0: 텐데 임금님에게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1: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2: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1: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라고 하고요.
2: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주변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사기당했고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당장은 뼈 아플지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종종 좀 알려주세요.
0: 네, 꼭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킬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2: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0: 네.
2: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는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1: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0: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붙였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2: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벌거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0: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1: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1: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 입니다.

0: 저의 한 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1: 네, 그럼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주객전도라는 말 있잖아요.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명 공부하려고 책상을 정리한 건데 정리만 하다 하루가 다 가면 진짜 하려던 게 뭐였는지 잊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본질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찬양하라고 창조됐는데 그걸 잊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만 하다 보면 존재의 의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어진 모습대로 주어진 감사함 따라 찬양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을 잘 걸어가고 싶은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